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뉴스입니다.
1: 5월 12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보치 요구에 따라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시책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수요 견인, 개혁 혁신을 중시하고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활력을 증강해 봉사업 규모 확장, 구조 최적화, 효익 제고를 힘써 추동함으로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데 견실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우선 동북아 연변 과학기술 대시장을 찾아 플랫폼 건설, 봉사 기능 및 운영 모식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장화 방향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상업 모식을 적극 탐색하고 시장의 수익점과 수입 창출 경로를 정확히 찾아 기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병목 제약을 힘써 해결하고 자체 조절 기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연결 교량을 적극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중개, 기술 재산권 거래 등 봉사를 착실히 잘하고 더욱 많은 과학기술 성과가 실험실에서 생산 흐름선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호가복은 쿠팡 정보기술, 11번가 등 정보기술 봉사 외주 기업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주요 경영 업무, 채용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왕성 발전함에 따라 정보기술 봉사는 이미 생산 측과 소비 측을 연결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됐으며 시장 공간이 거대하고 전망이 밝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상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야 하며 기술 지탱 능력을 강화해 업무 규모를 끊임없이 키우고 기업 효익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길시는 지역 위치 특징과 산업 토대에 입각해 소수어종 인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목적성 있게 실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 락착시킴으로써 봉사 외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역 본부, 결산 중심, 연구 개발 중심 등 기능을 연변에 배치하도록 적극 인도해 기업의 성장과 지방의 발전이 서로를 성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길림 롱마트 공급 사슬 관리 유한 회사는 830여 개 소매점에 통일된 배송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일 평균 배송량이 12톤입니다. 호가복은 작업 구역에서 운영 절차, 창고 배치 및 분류 배송 등 절차를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고 배치와 배송 로선을 더욱 최적화하며 정밀화 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해 지역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는 러시아, 한국 등 국가의 특색 수입 상품이 모여 있으며 국내의 우수한 제품들도 들여왔습니다. 해당 중심에서는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주문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다국 쇼핑 새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 구역의 배치와 상품 진열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창고 배송, 운영 준비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연길 보세 물류 중심과의 심층 합작을 강화하고 화물 공급원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더욱 많은 국가의 특색 상품을 들여오고 쇼핑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대중의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더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과 인접한 독특한 우세를 발휘해 상업 경영 모식과 소비 전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소비 쇼핑과 신제품 출시 및첫 점포 개설, 중국문 문화 창의 등 경영 모식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집산 중심을 현지인들의 일상 쇼핑지이자 외지인들이 연변에 오면 꼭 들리는 도시 소비 새 명소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연세보건의학미용병원에서 호가복은 각 기능 구역을 살펴보고 업무 범위, 기술 설비, 인재 대우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중의 생활 리념이 변화하고 외모 관리 수요가 더욱 강렬해짐에 따라 의료 미용은 이미 소수 사람들의 소비에서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의료 및 건강 봉사 수입 확대 정책 기회를 다잡고 전년 동태에 주목하고 주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고차원 의료 미용 인재를 영원하게 초빙하고 선진 의료 설비를 다그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의료 미용 봉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인대 중목 경강 지혜 건강 양생 사회구역 대상은 한창 건설을 닥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객거 건강 양성은 대중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 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조양 산업입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관리를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며 객거 건강 양성, 회복 간호, 의료 미용과 기타 업종의 융합을 추동해 대중에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고품질적인 정신 생활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생활 환경이 좋아 객거 건강 양생, 의료 미용 건강 양생 산업 발전 우세가 두드러지고 전망이 광활합니다. 연길시에서는 사로를 혁신하고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의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미용 제품 제조, 의료미용 봉사 등 분야를 둘러싸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미용 소진이 조속히 규모를 형성하고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소면호 가사 집단 주식 유한 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면서 업무 범위, 경영 규모, 취업 인솔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래 고령화 정도가 부단히 심화되고 주민 생활 절주가 빨라지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가사 봉사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로일소를 둘러싸고 신흥봉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수납정리, 반려동물 돌봄, 방문의 음식 만들기 등 세부 분야로 적극 확장하고 주문식 특색봉사를 정성껏 제공해 업무의 품질화, 개성화, 다원화 승격을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족 가사 특색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직업기능 양성을 착실히 전개하며 종사자들의 종합 소양과 봉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소면호가 가사 브랜드가 더 유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로띠번 커피, 가온 커피를 찾아 매장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매장 배치, 체인점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연변 문화관광시장의 독특한 금빛 명함이 돼 현지 커피 기업들에게 광활한 상업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봉사 품질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연변 특색이 풍부한 커피 제품을 더욱 많이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미각적 향수와 더 나은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경영 주제와 소비자들의 특징을 밀접히 결합해 지역 특색의 주제 경영과 편안한 공간을 정성껏 조성함으로써 고객 의존도와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고 입소문 전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은 산업 승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민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단체, 취업 확장을 인솔하는 주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우리주 봉사업 발전의 기초 조건, 우세와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봉사업 발전을 지지하는 재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실물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하며 봉사업 능력 확장 질재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물류, 창고 저장 운송, 봉사 외주, 애니메이션 설계, 인터넷 시청각 등 경영 모식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금융봉사, 인적자원, 검사 검측 등 봉사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며 생산성 봉사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 사슬의 고급화로 확장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생활성 봉사업을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양로, 보육, 의료 등 공공봉사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음식, 숙박, 의료미용, 객거 건강양생, 경기활동, 가사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정밀한 봉사로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고품질 생활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길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2: 5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속인 왕길보는 2026년 제11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 4월 28일 중공조항정치국 회의 정신, 중공조항정치국 제25차 단체학습 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불꽃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 의료 발전 경험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 중공조항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발간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 심사 방법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연결시 농업농촌 현대화에 조력하여 2026년 향촌 전면 진흥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데 관한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항상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어깨에 짊어지며 행동으로 옮겨 전력을 다해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안전에 중점을 두고 고층 건물, 낡은 소구역, 농수산물시장, 양로원 등 주요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위험을 예방하고 주택과 상업이 혼합된 건물의 외식업소, 로변에 밀집된 외식상가, 그리고 자역, 학교 등 외식 소비 밀집 지역 등 주요 부위에 집중하여 전문 검사와 무작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일선 사법을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격자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발견, 보고, 처리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감독의 마지막 단계를 진정으로 개통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참답게 관철 시달하며 의료 발전 경험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항상 정확한 정적관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이루며 지역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연길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색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0: 5월 9일 시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2차 전체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 성, 주 각급 지도자의 안전생산 사업 관련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1.4분기 전시 안전생산 사업 상황 및 다음단계 사업 건의를 통보했습니다. 시상무국, 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시교통운수국, 의란진이 각 분야 사업 전개 상황과 다음단계 사업 배치를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 부문은 항상 안전생산 사상 방어선을 바짝 틀어주고 아니란 생각을 단호히 타파하며 요행심리를 버리고 세 가지 권리와 세 가지 필수 사업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시달하며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부시장 해문파가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시급 관련 지도 간부, 시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4: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3: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4: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3: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4: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쳐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시간 먼저 커피 대신 아침마다 마시면 뱃살도 쏙 빠지고 지방간도 고칠 수 있는 대망의 음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당장은 정신을 맑게 해줄지 몰라도 비어있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간의 해독 대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 대신 아침 공복에 마셨을 때 간 속에 굳어있는 기름때를 씻어내고 딱딱한 뱃살을 녹여내 지방간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대망의 1위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레몬수입니다. 레몬

네, 또한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커피가 각성 효과를 준다면 레몬수는 간의 해독 엔진을 돌려 체지방을 태우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전신 기력이 떨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기 쉬운데 레몬수는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몸이 무거웠던 분들이 커피 대신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면 안색이 맑아지고 뱃살이 몰랑해지며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에게 레몬수가 더욱 특별한 보약인 이유는 尿酸 수치를 조절하고 부종을 빼주는 효능까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칼륨 성분은 체내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독소를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아침마다 붓는 얼굴과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뱃살을 빼려고 마시기 시작한 물한 잔이 결국 간 기능을 되살리고 전신 붓기까지 잡아주는 최고의 회춘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니 비싼 간 영양제보다 아침 레몬수 한 잔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네, 이 천연 간 해독제를 제대로 효과 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간과 위를 놀라게 하므로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직접 즙을 내어 섞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으며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레몬의 양을 조절해 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따뜻한 한 잔은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루 종일 활기찬 대사를 유지해주는 최고의 생명수가 됩니다. 결국 묵직한 뱃살에서 벗어나 건강한 간을 되찾는 비결은 습관적인 커피를 상큼한 레몬수로 바꾸는 작은 실천에 있었습니다. 네, 내일부터라도 아침을 깨우는 음료로 노란 레몬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레몬수를 챙겨보십시오. 레몬수의 강인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100세까지 가뿐한 허리 라인과 활기찬 몸으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네, 아래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탁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정보 꿀팁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알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입니다. 네, 세탁은 매일 하는 집안일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옷이 줄어들거나 색이 바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세탁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옷을 망치기 쉽습니다. 네, 먼저 옷을 망치지 않는 세탁 전 생활 정보입니다. 세탁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옷 분류입니다. 색상별 분리는 기본이고 소재별로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건과 의류를 함께 세탁하면 보풀이 쉽게 생깁니다. 니트나 기능성 의류는 반드시 세탁망에 넣어야 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정보만 지켜도 옷 수명이 훨씬 길어진답니다. 또한 세탁 전 주머니 속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지나 동전이 남아 있으면 세탁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세탁 스트레스를 줄이는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또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인 거죠.

0: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대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4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1: 말고 그 우리 마누라 성격 알잖아. 그 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누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아, 돈이 다 준다는데 왜 이러시냐요. 너 별로 갔나 그냥 왔단 말이에요. 소년들이나 그냥 왜 이래요.
1: 아이고 깜깜이야. 아이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그러니까 그 돈 벌러 간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거지?
2: 예.
1: 그럼 내 그동안 다른 집들을 좀 쭉 돌볼 테니까 그동안에 준비해 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2: 아이고, 감사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지요.
1: 이야.
3: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4: 정말 더 물가인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하! 이 아까 또 어디를 갔는가?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헐카닥 하고 와야 되지. 예, 간다! 소리란 너무
2: 이거 어디로?
4: 나이가 누구야?
2: 누구긴? 누구니? 내지? 아니 내놓어.
4: 어디 가거라?
2: 아 보란다 내놓어.
4: 가만. 아! 어! 아 가만 가만. 돌았지? 내가 오늘 돈 벌러 갔지? 당신이 싸준 삶은 차를 가지고 새시장 앞에 가서 돈 벌러 턱 갔는데 어째 그런지 손님이 없어.
2: 아니 그냥 뭐 벌었지도.
4: 그래, 서시장 앞에서 너는 깜빡깜빡하고 가불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알겠어?
2: 예.
4: 그래서 내 이렇게 보니까 나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검은 여자가 있을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을 때 내 보다 그렇게 검은 여자는 참 아이고 아니면 안 있을 때 아, 그래서 나보고 어찌무 슬고 가다닌가 아이겠어?
2: 아, 그래 어쨌든지 그래 어디를 가십니까?
4: 하니까 또 영진 씨 저 일맥 가다닌가 아이겠어?
2: 아, 그러면 갑시다 하고 내 짐을 다 걷어 싣고 따라다 따라다 따라다 다 갔지. 아, 그래 빨리 말했어.
4: 아이고 고요 나 한국으로 나가서 이제
2: 그래.
4: 아유 수고했습니다. 또 50원 적게 주고. 감사합니다. 또 10원 탁게 줬지.
2: 어머 60원 주고.
4: 60원 먹었지.
2: 빨리 주고 빨리 주고.
4: 그래 두지.
2: 빨리 주고.
4: 그래 두지. 그래 두려고.
2: 아이 그때
4: 아 선당 지나와서 저 통도 그 따사 거기를 팩 끌어서는데 무지개 내 코들이 팍 기르더란 말이야.
2: 무지개 우리 나무네 이거 하고 거칠어 났어. 뭐 있지?
4: 그러니 말. 그래서 내일에 척 보니까 나.
2: 무지개 좀.
4: 아이고 글쎄. 떼도 냄새하고 고기를 굽는 냄새가 내 코들이 팍팍 기르더란 말이야. 아이 그래 내 선택이 참을 수 있나?
2: 아이 그래서
4: 그래서 그 코 찔린 그거 그냥 봉차 해보자고 들어가서 양모채 굽는 데가 굽어달래 그 갈비는 뜯고 찌는 뜯고 그 그거 코파실 뜯고 막 뜯고 뜯는데 아 옛날 친구를 만나가도 똑같이 막 친구를 먹어주고 나오다는데 너 봤네 벌미는 턱 들어지
2: 어구 그때 뭐 해놨다며
4: 싼다 해라지 너는 내 나라
2: 어구 아니에요
4: 양자 89원 그러게 말이야.
2: 그래 어쩌나
4: 그럼 먹고 돈을 알 수 있어.
2: 그러죠.
4: 그래서 그 번 돈을 60원 탁 재주고
2: 그다음에
4: 당신이 싸던 쌀미초를 탁 덜어 잡히고 텐데 어쩌나 이거
2: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4: 아, 미안하긴 뭘 아, 그러니까 아직 집에 남편이 돈 불러 갔다 안 왔다 이거지
2: 안 왔어요
4: 그러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지
2: 아, 나 있잖아요
4: 그러니까 여기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야 잘 됐다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유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동안 술도 젊고 남편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래, 점심은 먹었나?
2: 아이고,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네뛰고, 저녁은 참는다오.
4: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속이 들겠나. 자,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오늘 점심에 항상 푸짐하게 차릴 텐데 어떤가 우리 저 앞집 참점집에 가서 그 따끈따끈한 빵백맥 한 그릇씩 드시려나
2: 빵백맥이요? 아치요
4: 그럼 빨리 가자고
2: 예.
4: 어서 가자고
2: 예.
4: 빨리 오라고
5: 누구야?
4: 노기 내놔 아니 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더니 이게
2: 이따
4: 아 그래 왔다 내 이따
5: 집대를 받으러 다니는 것처럼 하면 내 집 안가에는 얼레보다고 장심이라네. 공항국으로 가자.
3: 아니 뭐 공항국에? 아니 공항국에는 왜 가?
5: 공항국 가서 너를 기소라 갔다 가자.
3: 기소?
5: 통전을 기소라 갔다.
3: 공항국으로 가자. 가자.
5: 너는 어떻게 가겠다?
3: 나도 기소할 테다.
5: 무슨?
3: 남의 집세 한 푼도 안 내고 이게 몇 년째? 공항국에 가자.
5: 아, 그럼 안 되겠다. 가자.
3: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먼저 가지고 가게.
5: 맞아.
3: 지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빨리 가라고.
5: 모자로서는 울지는 않다. 아니 그다음에 집에 살짝마다 배가 터질 것 같아.
2: 아 너야 그랬잖아. 살짝 많이 터졌다.
6: 아우야 돈을 벌었다.
2: 야 이거 또 뭐 뺏기 모르는 거 말이야.
6: 어휴 돈을 벌었다.
5: 이제 저 구두쇠 허영감이 내 갖다 그더는 거 하면서 돈까지 나가겠단데 돈은 또 얻는다.
2: 야 돈 어디 얻을 내겠는데.
5: 아니 당신이 거리 정지 방법도 잘 봐라.
2: 이제 아주 개구야 지금 무슨 거리도 아이도 못하겠어.
5: 방법 잘 봐라. 방법 돈 또 보내.
2: 있을 것만 있어. 당신 죽었어.
5: 너희가 보다보다 더럽기다. 내 죽은 다음에 팔다른 거 채보던
6: 그랬거나 언영도 구두쇠 허영감이 내 마음

0: 미쳤구나.
1: 내가 야,
2: 갓발로 내 대출 하자라고.
1: 갓발? 예. 아, 아, 죽는 것도 갓발 죽는 게 없어? 갓발로 죽는 것도 어렵다.
2: 아, 난리 죽었어. 아니,
3: 죽었어. 죽었다.
1: 물에 빠진 사람 안 다 죽는 거야.
2: 무슨 물에 빠진 사람? 어, 빨리 총 늘어져 죽었어. 빨리.
1: 아이고, 나 그냥 죽었으면 슬프게 울어야지. 이제 가출하다.
2: 아니, 나 그래, 형. 제자리 죽지도 않았지. 울어도 못 본 게 어디야.
1: 그래, 그래. 슬프게. 소리 쭉 이렇게 되면서 쌩 울어라 말이오. 옆편에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일찌감치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상수네, 상수야. 그건 그렇고, 자,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그래, 눈을 감았어?
2: 아이
1: 저 녀석이 왜 두 다리를 쳐들고 그래? 아이 녀석이 죽어서도 민병 훈련을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고양이가 뛰어들어오면 저렇게 되네.
2: 그럼 어떻게 할까?
1: 아, 가만, 가만. 내게 방법 있어. 이럽네.
2: 어, 빨리
1: 먹어. 이제 됐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누구야 귀신이야. 빨리 뒤째고 말고 빨리 이 돈 가져가서 도망가다.
2: 아, 도망이십니까? 어디 도망가?
1: 아우, 저 영동쯤 가서 이 돈 팔면 술장 사람이 찾아.
2: 긴급 생각했던 게 술장사. 아이고.
1: 아, 여보. 내 그게 거저 해보는 소린데.
2: 그래.
1: 이렇게 누워가지고 남은 못 살게 굴어 돈을 벌어 산다는 거는 천하의 멋진 소식이야.
2: 아이고, 정말 우리 답답한 사람.
1: 그러니 이 돈은 우리 집에 저 허영 가는 게 돌려주고.
2: 그래.
1: 우리 저 고향 마을에 그냥 다가 나가서 개피를 맡고 뒤로 찾아가지고 농사지를 하면 살면 하루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여.
2: 잘 생각했다. 언니는 그렇게 생각한 게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소나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일 후회가 되더라도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좌절도 모두가 지나가는 법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충실한 시간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후회는 적어지는 법입니다. 그때 가서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세상을 알아가고 싶을 때 사람들은 책을 펼칩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어 곤혹스러울 때 책에서 길을 찾습니다. 책으로 여는 세상 코너입니다. 돈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네, 돈 얘기는 속되다고 생각해서 피하는 분도 있고 현실의 무게에 허리가 굽어 돈만 따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동화책의 겉모습을 띄웠으나 수많은 어른들에게 자산관리의 지침서로 되고 있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산관리사 최려란 씨와 함께 그가 가지고 나온 강아지 전전이란 아주 특별한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최대란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최대란입니다.
2: 네.
4: 이렇게 세계 독서절을 맞이하면서 책 나눔으로 방송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3: 네, 네 반갑습니다.
2: 이제 많은 분들이 강아지 전전이라는 이 제목만 듣고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최대란 씨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책을 펼치게 되셨습니까?
4: 네. 책 제목만 들으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오해하기 쉽고 책 표지를 봐도 빨간색 배경에 그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4: 예,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아이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목표 설정이라든가 수입 창출 그리고 투자, 부채 관리 등 재무 지침을 담은 누구한테나 유익한 경제 교육 입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4: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야기식으로 되어서 읽기도 편하고 또 빨리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독일의 재무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보도 샤필이라는 유명한 저자로서 어른들을 위한 책인 재무자유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재무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작가의 다른 책을 찾아보다가 강아지 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네.
4: 예, 그래서 강아지 전전을 읽어보니 동화 현식을 비로소 재무 교육을 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하기에 우리 어린이와 재무 초보자들에게 재무에 대한 흥취를 가지고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겠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2: 네.
4: 그래서 경제책을 보고 싶지만 전문적인 책이 어려운 분들한테 입문서로 이 책을 강추하고 싶고 애들한테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돈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네.
3: 네. 자, 이 강아지 전전이란 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경제 지침서가 될 만큼 신기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까?
4: 네, 있습니다.
3: 네.
4: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쉽게 읽고 깊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경제 원리와 태도를 담고 있기에 매우 특별한 책이며 놀라운 힘이라면 이 책이 단순한 재테크 지식이 아니라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셋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3: 네.
4: 사실 전문적인 재무 지식을 배우려면 매우 따분하고 알아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3: 그렇죠.
4: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많은 재무 지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놀란 힘 몇 가지를 요약한다면 하나는 이 책을 보면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게 되고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한 경제 습관을 심어주며 세 번째는 삶의 방향성과 이렇게 꿈을 연결해주고 네 번째는 경제에 대한 문턱 즉 재테크의 기초를 쉽게 정리해주며 다섯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 경제 대화를 이끌어줍니다.
2: 네.
4: 그래서 한마디로 강아지 전전은 단순한 동화책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고 건강한 경제 이념과 재무 습관을 형성하며 우리 더욱이는 삶의 목표와 연결된 재테크 철학을 전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책입니다.
3: 네,
2: 네 그렇군요.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이 책을 쓴 작가는 네, 어떤 사람입니까?
4: 이 책의 작가는 독일의 유명한 투자자이며 또 기업가이고 연설가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이름은 보도 샤필이라고 합니다.
2: 네.
4: 그는 유럽의 워런 버핏 또는 유럽제

0: 돈 코치라는 불리기도 할 만큼 재무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펼치는 인물입니다.
1: 네.
0: 1960년 9월 11일에 독일 쾰즈에서 태어났고 16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법학을 공부했고 26세에 무역회사가 파산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지만 올바른 투자 철학과 전략을 통해서 30세에 부채를 청산하고 재무 자유를 얻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보더 샤펠은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바탕으로 재무 교육에 헌신하고 있으며 모든 독자들에게 올바른 돈 관리법과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제시해주고 있고 이번에 그 강아지 전전이라는 책은 지금 세계적으로 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경제 교육 입문서 혹은 재무 지식 입문서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2: 자, 결국 이 책은 동화의 옷을 입은 성인용 재테크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테크에 대해 말씀이 나왔으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과감한 관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 책에서 제시하는 과감한 관점들이 많은데 오늘 몇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1: 네.
0: 우리 그 책 속의 말을 인용한다면 돈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단지 그걸 어떻게 쓸지 배우면 돼라고 하는데 이는 돈 자체는 중립적이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때문에 돈은 꿈을 실현하고 타인을 돕는 도구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것은 습관이라는 관점인데 이렇게 책 속의 말을 인용한다면 돈을 모으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약속이다 라고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1: 네.
0: 만약 우리도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면 정말 좋은 습관을 키웠을 건데 저라면 그렇게 안 되었어요.
1: 네,
0: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매달 수입이 일정한 비율, 예를 들면 50%를 저축하고 그중 일부는 꿈을 위한 목적 저축에 쓰는 습관을 키우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고 또 돈 모으는 습관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 일기를 써라는 관점인데 우리 책 속의 말을 인용한다면 성공을 기록하는 것은 당신이 잠재력을 믿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자신이 잘한 일 세 가지를 적는 성공 일기를 쓰는 겁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다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외에도 투자는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작은 목표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돈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라 라는 관점들이 있으며 동화 형식으로 썼기에 이해하기 정말 쉽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강아지 전전은 돈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없애고 건강한 재무 습관을 형성하게 하며 우리 삶의 목표와 연결되는 재테크 철학을 담은 책이어서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면 분명 우리 삶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첫 번째 수업은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소원 리스트를 적으라는 것이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0: 만약 책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알려준다면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데 책을 보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서원 리스트를 적으라 하니 왜 서원을 써라고 하지 하고 의문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1: 네.
0: 책에서는 너는 무엇을 정말로 원하니 하고 단순한 질문을 던졌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행복인지 대체 뭐지 한참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소처럼 일하면서 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의 생각하지 않은 채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참신했던 건 꿈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적으라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단순하게 여행 가고 싶다가 아니라 금년 7월에 북경에 5일간 여행 가서 뭐 어디 어디를 다니면서 하루에 돈은 얼마씩 쓰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우리 뇌는 그걸 현실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같이 서원 리스트를 쓰면서 나의 꿈이 얼마나 허공이었던 건지 알게 되었고 또 돈은 꿈을 위한 도구임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서원 리스트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이자 재무계획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도

0: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당장 내가 원하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적어본다면 아마 이걸 아는 것부터가 재무자유 첫걸음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첫 번째 수업은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었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려란 씨는 실천을 해보셨나요?
0: 우선 먼저 삶에 주는 영향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인에는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1: 네.
0: 막연한 꿈은 쉽게 잊어먹게 되지만 글로 적고 눈에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됨으로써 집중력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2: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시간을 쓸지가 명확해지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서 불필요한 지출이나 활동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이는 재정적이라든가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나는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바람은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지만 3년 안에 10만 모으기 같은 구체적 목표는 그걸 위한 저축 혹은 투자 부업의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2: 네.
0: 지금 저도 이렇게 돈그룹을 만들어서 한 달에 500원씩 10년 해서 6만 모으기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 이미 원금 6만 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
1: 네.
0: 꾸준히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2: 네.
0: 안 하던 딴설리도 하면서 안 있는 옷이라든가 책을 나누거나 팔기도 하면서 잔돈도 모으고 또 소소한 행복감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감정적 안정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결정의 기준이 생겨서 일상의 선택들이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2: 네.
0: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실천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의 소원 리스트를 쓰고 그중에서 5가지를 선택하면서 제 삶의 우선순위가 더 선명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쓸 때 이게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2: 네.
0: 그래서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목표 설정은 단순한 글쓰기 연습이 아니라 삶의 나침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며 이 나침판이 있다면 재무적 자유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2: 그렇군요. 목표가 생겼으니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요즘 어른들은 부업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데 책 속의 주인공인 12살짜리 아이 이 키라는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을 찾았습니까?
0: 첫 번째는 그 강아지 전전이가 그 키라한테 내가 정말 좋아하면서 즐겨하는 일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로 돈 벌 방법을 찾는 거야 라고 조언합니다.
2: 네.
0: 그래서 키라는 고민 끝에 자신이 강아지 돌보기와 아이들과 노는 것을 잘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분석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2: 네.
0: 두 번째는 키라는 이웃들 중 강아지를 산책시켜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즉 주변을 통해서 관찰하고 수요를 발견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2: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강아지 산책 서비스라든가 아이 돌보기 두 가지 알바를 통해서 작은 일이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면서 돈을 벌거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키라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강아지와 잘 놀아주면서 부모님들이 신뢰를 얻게 됩니다.
2: 네.
0: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키라의 방법은 뭐 고도의 전문성이거나 큰 자본이 아니라 관찰력과 실행력, 작은 수요를 포착하는 민감함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2: 네.
0: 즉 돈을 벌기 위해 복잡한 것부터 시작하기보다 내 주변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키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통찰력이라고 봅니다.
1: 네. 돈 버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돼, 시간이 없어, 내겐 특별한 재능이 없어 이와 같은 벽에 부딪히곤 하죠. 네, 책 속 키라도 마찬가지겠죠. 키라는 그런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0: 키라는 그 강아지 전선이 소원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런 장벽들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는 키라가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에 전선은 카라에게 성공 일기를 써라고 권하는데 방법은 매일 자신이 잘한 일 그리고 용기를 낸 일 작은 성공이라도 세 가지를 적게 하는 것이죠. 이는 난 아무것도 못해라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어제도 해놓고 오늘도 해낼 수 있어라는 사고방식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1: 네.
0: 예전에 저도 이 책을 갖고 독서회를 할 때 한동안 매일 성공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 쓰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일을 보는 시각이 바뀜을 점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처음에는 쓸 때가 힘들었어요. 잘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다 내가 못한 것, 부족한 것이어서 정말 잘한 게 없고 쓸 것이 없고 그리고 하게 된 것은 너무 사소한 거여서 잘한 거가 하나라도 없다고 여겼거든요.
2: 네.
0: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견제하게 되고 견제하면서 내가 잘한 것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섯 가지를 쓸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성공감을 느꼈고 이렇게 극복하게 쓰다 보니 세상을 보는 시각, 내가 돈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 네.
0: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혼자 하기보다 또 그룹이 있어 같이 견제하면 큰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성공 일기를 쓰면 내가 잘한 것을 알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2: 네.
0: 그리고 성공 일기도 좋지만 사실 또 감사 일기도 좋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방법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고 거부 훈련을 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에는 항상 시간이 생긴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은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인데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2: 네.
0: 즉 이웃 단체 가서 직접 가서 제안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을 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 즉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 3시에 그 집의 문만 두드려 보자라고 자신에게 약속하고 그 작은 행동을 쪼개서 실행하는 것인데 일단 네라는 긍정적인 답을 담으면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정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벽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재포장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귀중한 마음가짐이고 벽을 한 걸음 내딛는 작은 행동으로 시험해보면 됩니다.
2: 네.
0: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드린다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실 때 나는 아직 몰라서 그렇지 배우면 대로 전환하면 되고 시간이 없어라는 하루 일과를 분석 후 작은 시간을 확보하자. 그리고 재능이 없어라는 부분은 남의 필요를 찾고 작게 시작하기 그리고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공 일기를 써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수할까봐 겁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완벽함보다는 시작을 선택하자라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2: 네, 네. 그래요. 자신감이 큰 엔진이라고 또 느껴지는데 그런데 키라가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버는 대로 다 쓰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네, 책에서는 어떻게 번 돈을 관리하라고 제시합니까?
0: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2: 네.
0: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재벌을 창조하는 창포 시대가 아니라 재벌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쇼프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2: 네.
0: 그래서 지금 있는 재벌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이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때 투자하거나 굴릴 수 있는 자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0: 그래서 책에서 제시한 돈 관리 방법이라면 돈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개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2: 네.
0: 단순히 한 개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장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돈을 막 쓰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더 신중하고 똑똑하게 소비하게 됩니다.
2: 네.
0: 그래서 책에서 보면 키라는 어린이에게 번 돈을 세 개 통장으로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1: 네.
0: 50% 저축 통장은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쓰고 40% 꿈 저축 통장은 여행이라든가 노트북 등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사는 데 쓰려고 하려고 했고 10% 용돈 통장은 현재 소비용으로서 현재의 행복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2: 네.
0: 여기에서 개발을 받아서 우리 어른들도 각자 처한 가성 환경에 따라 비례를 조절하면서 3개 혹은 4개 통장으로 나눠 관리하면 좋습니다.
2: 네.
0: 이렇게 나눠 관리하면 저축을 습관화할 수 있고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죄책감 없이 적절히 소비하며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 네.
0: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언급한 것인데

0: 가지고 지금은 또 지자도 많이 바뀌었기에 도의 도기 동관리라든가 재무 관리가 필요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재무 지식이라든가 금융 지식을 배워서 자신이 재무를 꼭 잘 챙겨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또 자식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돼서 자식들도 재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2: 그렇죠. 네. 그럼 려란 씨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나누어 쓰고 계십니까?
0: 이 책에서는 세계통장법을 사용했지만
2: 네.
0: 저는 지금 4개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2: 네. 어떻게요?
0: 교준포월 자딩자산상생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자산을 4개 통장으로서 나눠 관리하는 겁니다.
2: 네.
0: 그래서 첫 번째는 단기 소비용 현금 통장인데 주로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를 해결해주고 비례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깡갈 통장으로서 뭐 이외라든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정의 대량 지출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생명을 보장하는 통장이고 비례는 한 20% 정도를 감안하면 되고 우리 세 번째 통장은 투자 통장으로서 가정자산이 약 30% 정도를 점하게 되며 어떻게 보면 재생재미라는 통장입니다.
1: 네.
0: 그래서 수익도 중요한데 투자이다 보니까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안전하게 보지 증자하는 통장으로서 약 가정자산이 4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안전하고 수익이 온전해야 합니다.
1: 네.
0: 이 통장의 돈으로는 주요하게 자녀 교육이라든가 나이 양도금 등 깡시를 해결해야 하기에 세 번째 투자 통장과는 다소 달리 꼭 안전하고 증자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10%, 20%, 30%, 40%라고 말하는데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자신이 현재 나이와 재무 상황 그리고 우리 애들 교육 단계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통장은 한 30% 정도 보장 통장은 한 20% 정도, 투자 통장은 한 20% 정도, 그리고 네 번째 통장은 30%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네.
0: 사실 매달 지출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쉽지는 않지만 나만의 자산 배치 비율이 있기에 방향을 잃지 않고 맞추어서 실현하려고 하고 지금 애들 교육 단계가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한 5년 후부터는 보다 더 건강한 자산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네,
1: 네 그래요. 이제 려란 씨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만 바꾼 것이 아니라 네, 또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서요.
0: 예, 저는 사실 경제계 국제무역 전업을 전공하다 보니 학교 때부터 경제라든가 금융 그리고 재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면서 경험합니다.
1: 네.
0: 그래서 경험하면서도 당근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1: 네.
0: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서 쓰려 하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이론적으로 알면서도 현실에서 잘한다는 보상이 없는데 만약 정말 이론적으로 배우지도 않으면 정말 이렇게 번 돈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가 없고 자신이 재무 계획이라든가 수입 창출 재테크를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하는 차원에서 돈 저축 그룹을 만들어서 자원 가입으로 한 분들한테 뭐 금융 지식이라든가 뉴스 그리고 데이터 독서 등 내용을 나누고 있고 필요하면 그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만나서 서로 돈 얘기를 하노라면 서로 정보 교류도 되고 또 몰랐던 걸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힘이 되고 또 문제도 해결되면서 또 피드백도 좋은 피드백도 받아가지고서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또 금융 경제 관련 영상도 편집하여 모멘트에 올리고 있고 이렇게 자그마한 일이라는 걸 관리하면서라도 이렇게 제가 아는 걸 나누고 싶고 이렇게 가끔씩은 또 방송에도 요청되니 너무 기분이 납니다.
2: 네.
1: 네.
2: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2: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의 내용이 너무 리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 저렇게 좋은 이웃이 어디에 있고 또 김 선생 같은 귀인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타났냐고요. 저처럼 책이 너무 리상적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저도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0: 재미있게 동화 형식으로 쓴 책이라 복잡한 현실을 많이 단순화하고 또 긍정적 요소들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고 리상적인 면들이 좀 많습니다.
1: 네.
0: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리상적인 면들이 뒤에 담긴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진정한 가치는 완벽한 경제 환경보다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해야 할

0: 말씀과 원리와 그런 마인드를 담아 있는 점이 있기에 이 좋은 내용을 현실에서 실천해봐야 점차 자신만이 재무 철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불완전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경제 지침서로서 서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원칙과 습관들을 알아내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며 만약 현실에서 정말 안 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한층 고민했으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거나 혹시 안 되면 포기하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지금까지 책속 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만약 한마디로 이 강아지 전전을 읽고 자신을 바꾼 가장 큰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책 속에는 정말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근데
1: 네.
0: 만약 한마디로 이렇게 자신을 바꾼 가장 큰 점들을 말씀드린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그리고 수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자신한테 투자하고 타인을 돕기라고 봅니다. 재테크의 첫 걸음은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인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알아야 이걸 구체적으로 상응한 계획을 작성할 수 만들어서 실현할 수 있고 또두 번째 수입 분배는 수입을 저축이라든가 투자, 소비 등으로 합리하게 분배해야 재무 축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자신한테 투자한다는 말은 자신이 기능과 지식을 제고하는 것은 제일 좋은 투자이고 더 많은 수입과 기회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재무를 추구하는 동시에 타인을 돕고 재무와 행복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룹도 만들고 영상도 찍고 모임도 만들면서 이렇게 함께 재무 인식을 높이고 재무 자유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원하는데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서 작게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에서 시작되며 돈은 내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임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 이 재테크를 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융 상식이 별로 없는 일반들에게는 어떤 재테크 방식이 합당할까요?
0: 제 생각에는 알을 낳는 거위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재테크를 하면서 안전한 자산 구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원금을 확보하고 그 원금을 지키는 정황 하에서 꾸준히 이자를 만드는 저수익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알을 낳는 거위를 중국어로 후이샤단더 어라고 하는데 거위는 원금을 의미하고 알은 이자를 의미하며 재테크 초보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거위를 죽이지 않는 것, 즉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원금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상품이 있더라도 장수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빌려서 원금을 만드는 건또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펀드를 하면 그 파동 그래프에 따라서 사람이 평정심을 잃기에 현명한 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원금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럼 거위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만약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가장 먼저 비상금 확보가 필요하고 꾸준히 거위를 키우는 안정적인 먹이가 필요합니다. 즉, 정기저금이거나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강제적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원금이라는 거위를 키워야 합니다. 책에서 보면 키라는 어린이에게 50%씩 저축한다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사실 매달 수입이 50%를 저축하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를 꼭꼭 저축하는 것이 강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금이 되죠. 이렇게 거위를 키우고 거위가 낳은 알을 생활비에 쓰거나 다시 거위 먹이로 사용하여 복리를 일으키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라면 초보자일수록 높은 수익률만 찾아 뭐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에 모든 자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원금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그 후에 점진적으로 위험 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1: 네, 그래요. 이 책은 아이와 함께 읽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적에 배우지 못한 이 재테크 수업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좋은 책이라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 책은 결국 돈을 쫓는

0: 방법을 가르치는 걸까요? 아니면 돈을 통해 더 깊은 무언가를 쫓는 걸까요?
1: 이 질문은 정말 이 책을 가장 깊이 있게 꿰뚫는 핵심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책은 돈을 쫓는 법이 아니라 돈을 넘어선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책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너는 무엇을 진짜 원하니? 라는 질문으로 소원 리스트를 작성하게 만들고, 너는 무엇을 잘하니? 라는 질문으로 자신에 대한 재능 분석을 진행하게 만들고, 너는 왜 돈을 벌고 싶나? 라는 질문으로 목적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돈보다 사람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은 필사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 즉, 더큰 맥락에서 보면 올바른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갖춘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만약 돈을 쫓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돈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돈은 발이 네 개고 우리는 발이 두 개잖아요.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재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면 돈은 자연히 우리한테로 따라오게 됩니다.
2: 자, 려란 씨의 소개를 듣고 보니 저를 포함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책을 다시 펼쳐보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책을 읽는 데만 그치지 말고 어떤 도전을 해볼 것을 추천합니까?
1: 일단 이 책을 읽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책을 읽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네 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만의 서원 리스트를 작성하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열 가지 정도 적고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세 가지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이유를 명확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돈 흐름을 점검하기인데, 즉 최근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정리하고 3등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금의 돈 흐름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과 일치한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작은 행동을 설계하기라고 볼수 있는데, 내가 가진 재능이나 관심을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지 작은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나는 뭔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 일기를 시작하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 마인드를 만드는데 매우 좋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만 한다면 이렇게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커다란 변화를 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자산관리사 최려란 씨와 함께 강아지 전전 이 책에 담긴 돈과 용기 그리고 성장에 관한 멋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아지 전전 이 책은 동화책이라는 겉모습을 띄었으나 수많은 어른들에게 자산을 관리하고 재테크를 하는 지침서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2: 네,
0: 감사했습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책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재정 습관을 바라보고 재테크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 미래, 그리고 안정감과 맺는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 더욱 충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율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겨울에 아이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 여행이라 아이는 대기실에서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창가에 붙어 활주로 위에 있는 비행기를 보다가 또 반대쪽으로 달려가 여러 물건을 진열해 놓은 가게를 기웃기웃 살펴보았습니다. 여행객이 붐비는 터라 아이가 뛰어다니며 누군가와 부딪혀 다칠까, 오가는 사람 속에 묻혀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 그만 바스대고 여기와 앉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마지못해 느릿느릿 걸어와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해서 발을 까딱거리고 몸을 옴직옴직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바스대지 마 라고 다시 한번 다그쳤고 그제야 아이는 움직임을 줄이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이가 심심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몸이 저절로 바스댔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스대다입니다. 바스대다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자꾸 옴직옴직하다는 뜻입니다. 어른들도 너무 설레이거나 긴장되면 몸을 바스댈 때가 많은데 하물며 아이도 기대로 인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스댔었는데 엄마인 제가 당신은 아이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꾸중만 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바스대다에는 마음이 자꾸 살랑거리다는 뜻도 있는데요. 걱정이나 기대감으로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가슴이 바스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종료 한 면접을 앞두고 밤새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계속 맴돌고 가슴이 바스댔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는 밤이 길어지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만 바스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스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스대다는 몸의 움직임부터 마음의 미세한 떨림까지 표현하는 섬세한 우리말입니다. 일상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마음이 설레는 순간에 이 단어를 써보면 훨씬 생생하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천단을 참관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0: 국제사회가 중미 원수회담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 14일 오전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14일 오전 습근평 주석은 인민대회당 동문박 광장에서 아메리카 합 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 처서기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인 왕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하립봉 등이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주중대사,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무역대표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습니다. 군악대가 미중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사열대에 올라 의장대 분열식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군악대가 행진 취주 공연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환영식 후 습근평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정세 변화와 혼란이 교착하는 상황에서 중미 양국이 투키디디스 함정을 넘어 대국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며 함께 글로벌 도전에 손잡고 대응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하며 양국인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양국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가는 역사의 질문이자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이며 이는 또한 대국

0: 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내려가야 할 시대의 답안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거선의 항로를 잘 잡고 키를 잘 돌려 2026년이 중미 관계에서 개선과 발전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해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중미 관계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 구축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로 삼는 데 동의하며 이는 향후 3년, 나아가 더 오랜 기간 중미 관계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인민과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안정이어야 하고 절제된 경쟁을 하는 양성적인 안정이어야 하며 의견 차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상시적인 안정이어야 하고 평화가 기대되는 지속적인 안정이어야 합니다.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는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 상생이라면서 의견 차이와 마찰에 직면했을 때 평등한 협상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표했습니다. 어제 양국 경제무역팀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는 양국 인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입니다. 상방은 반드시 현재 어렵게 얻은 좋은 추세를 잘 지켜야 합니다. 중국의 개방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에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호혜 협력 강화를 환영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치 외교와 양국 군대의 소통 채널을 더욱 잘 활용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경제무역, 보건, 농업, 관광, 인문, 법 집행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두 나라가 부딪히고 심지어 충돌을 일으켜 전체 중미 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미 양측의 최대 공약수로서 미국은 대만 문제를 처리함에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나와 습근평 주석은 역사적으로 미중 원수 간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좋은 관계를 구축했으며 우호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많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중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중국인민을 매우 존중합니다. 오늘의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나는 습근평 주석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쟁의를 적절히 해결해 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열고 두 나라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미중 협력은 두 나라와 세계를 위해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미국 공산계의 걸출한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조선반도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문제와 관련해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양국 원수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기 위해 상호 지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에게 수행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체기 왕이, 하리뽕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4일 습근평 국가수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단을 참관했습니다. 초여름을 맞은 전단에는 적백나무가 푸르고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기념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넓게 트인 기념전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기념전은 기세가 웅장하고 겹초마와 유리빛이 독 빛났습니다. 두 나라 원수는 계단을 올라 기념전으로 들어가 맞춤목과 두공이 정밀하게 맞물리고 천문 역법과 전각구조가 완벽하게 융합된 건축 특징을 함께 감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하늘에 순응하는 리념을 느껴보았습니다. 습권평조석은 2017년 우리는 북경 중축선을 따라 자금성을 참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전단은 고궁과 동일한 역사를 자랑하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중국인의 우주관과 초시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중국 고대 집권자들은 천단에서 제사 대전을 열어 국태민안과 풍조우순을 기원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국가의 기본이고 근본이 튼튼하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중국의 전통사상을 보여줍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문명의 민본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시종일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고수함으로써 인민의 확고한 지지와 신심어린 옹호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의 자금선 방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천단은 60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웅장하게 우뚝 솟아 중국의 정교한 고대 건축예술과 방대하고 심오한 전통문화를 보여줘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미중 양국은 모두 위대한 국가이고 양국이면 모두 위대하고 지혜롭습니다. 양국은 상호 리해를 심화하고 인민 간의 친세를 증진해야 합니다. 책이, 왕이, 윤력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이 5월 14일 저녁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연회를 마련해 중국을 방문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인민대회당 금빛 대청의 화려한 등불 아래에서 양국 원수는 선후의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14억이 넘는 중국이면 5천여 년 중화문명의 두터운 기반에 립각해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또 미국 독립 250주년으로서 3억이 넘는 미국 인민은 애국 혁신, 개척 정신을 다시 진작시키고 미국 발전을 새 도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중미 양국 인민은 모두 위대한 인민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병행하면서 어긋나지 않고 서로를 성취시키며 세계 복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55년 전 중미 양국은 탁구 외교를 전개해 20여 년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의 대문을 열었다면서 이는 당대 국제관계사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중미 양국은 수많은 개방협력의 이야기로 친선의 미담을 끊임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정치하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 회담을 진행하고 통화하면서 중미 관계가 총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조진했습니다. 우리는 중미 관계는 당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서 이를 잘 수호해야 하지 절대 망쳐서는 안 된다는 데 한결같이 동의했습니다. 양국은 협력하면 상생이고 다투면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수가 아닌 동반자로 돼야 합니다. 우리는 중미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를 구축해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평화, 번영, 진보를 가져다 줄 때 대해 동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미관계의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가는 쌍무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미관계는 양국 17억이 넘는 인민의 복지와 관계되고 세계 82억 인민의 리익과 관계됩니다. 중미 양국은 함께 역사의 중임을 짊어지고 중미 관계라는 이 거선이 정확한 항로를 따라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습근평 주석의 열정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하루였고 이번 방문은 중요한 방문으로서 쌍방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인민과 중국 인민은 서로 관심하고 존중하며 양국 친선은 요구합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를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리강, 제기, 왕이, 하리뽕 등이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4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말 우리나라의 사회 용자 규모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금융 총량은 합리적으로 증가하여 실물 경제에 대한 지원 강도가 안정됐습니다.

0: 종종입니다. 4월 말 광희 화폐 잔액은 35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4위 용자 규모 잔액은 456조 8,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총 가격 수준의 예상 목표와 일치합니다. 남계대학 전리휘 금융학 교수는 4위 용자와 M2의 성장률이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것은 현재 4위 용자 조건이 완비화된 상태이며 실물 경제에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 인민폐 대출 잔액은 280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신용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1: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14일 4월 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지수가 110.6포인트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물류업계 운영 효율성과 봉사 체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택배기업의 운영은 안정세를 유지했고 공급 측면의 여러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기업의 배송 효율성, 봉사 품질, 인력 운영 여건이 한층 더 향상됐습니다. 4월 전자상거래 물류 총처리량과 농촌 물류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20%, 25% 증가했습니다. 중국 물류정보센터 류황 소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시장에서 환절기 의류, 실외 스포츠 용품 등 품목의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각 지역의 제철 농산물은 라이브 방송 플러스 직송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재 할인 교체 정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면서 스마트 가전 등 업그레이드 상품이 시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의 여러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업계 운영 효율성과 봉사 경험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류황 소장은 조사 결과 전자상거래 물류업계는 일상적인 배송 소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봉사의 최적화와 시설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제철 채소 운송을 위해 여러 택배기업이 포장과 운송 방안을 최적화하고 전용 라인을 개설해 신선한 상태로 제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자상거래 물류 네트워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전자상거래 물류 지수는 안정 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이 14일 2026년 여름 량곡 성수기 구매 작업이 곧 시작된다면서 현재 각 지역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겨울밀 구매량은 약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식량비축사 라수전 사장에 따르면 여름 량곡 성수기 구매는 5월 하순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올해 여름 량곡 수확 시기는 작년보다 약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호북 사천 등 지역에서는 여름 량곡이 초라되고 있습니다. 라수전 사장은 초기 분석 결과 밀 성수기 인수량은 약 1억 톤으로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주 산지의 밀 평균 인수 가격은 한 근당 1.25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 수매 가격 1.19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 량곡 인수에 전력을 다해 농민이 농사를 지어도 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량곡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여름 량곡 인수를 위해 1억 1천만 톤 규모의 창고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판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시장 관측을 강화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에서는 적시에 최저 수매 가격 지도를 시행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합한 방식으로 인수를 질서 있게 진행해 량곡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입니다.
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14일 새 노정에서의 분투자 중외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택배 종사자 대표 5명이 청춘은 산과 바다를 잇고 배달은 온 가정을 연결한다를 주제로 중외기자들과 만나 소통하며 택배 농촌 진입, 과학기술을 통한 역량 강화, 우편과 관광의 융합, 지역균형 발전 등 분야에서의 기층 실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취업 계층에

0: 전형적인 대표인 이들은 택배 종사자들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누비고 땅방울로 온기를 전하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택배 업종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 국제사회는 종미 원수회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 인사들은 이번 회담이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세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동아시아 문제 연구학자이며 표리 디킨슨 대학 초빙 교수인 제시 게이츠는 종미가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두 나라에 혜택을 주고 세계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 평주수근 회담에서 다시 한번 종미 관계를 큰 배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손잡고 힘을 모아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종미 양국이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시민당 전국 의장인 로버트 베어건은 습권평 주석이 회담에서 언급한 내용은 의미가 깊고 인상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습권평 주석은 원대한 안목을 갖고 협력을 위주로 하고 경쟁은 적절하게 하며 분쟁은 통제 가능하게 하고 평화는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통해 중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입니다. 각국 인사들은 종미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 중의 하나라면서 양국이 호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에 아주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립 동서전략연구소 이수 소장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중미 양국이 모두 경제 번영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국 원수회담의 핵심 내용은 중미가 호혜 상승을 추구함으로써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 상업 지도자 기구 중국 지역 최고 경영자 호세 리카루도는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 부분이 모두 이번 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와 글로벌 관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계 안정과 상업 신뢰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미 두 대국이 협력, 공존, 신념, 신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세계에 큰 고무로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구코 김홍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가 미중 협력은 실제적인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교수가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981년 처음 중국을 방문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개방 40여 년간 중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전례없는 의력사적 성과를 이뤘으며 인류 발전사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도상국과 가장 큰 발달국이고 중미 관계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 관계입니다. 삭스 교수는 미중 협력이 실질적인 상승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미중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협력은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 협력은 여전히 량축 협력의 중요한 착안점입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서방 발달국들이 수백 년 지나온 노증을 단축해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빈곤으로부터 번영과 부강으로의 역사적인 전환을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수억 인구의 빈곤 혜택을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을 점차 부유해지게 하고 글로벌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삭스 교수는 중국의 친환경 분야의 혁신 성과, 특히는 전기차와 제로탄소 에너지 등은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0: 혜택을 주어 진정한 협력과 상생을 실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인류에게 미치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삭수 교수는 인간의 복지 개선 능력이 이처럼 강력했던 적은 없다며 기술은 진정으로 인류의 복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삭수 교수는 딥시크 등지가 뚜렷하고 해양 순환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도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기술로 의해 전환을 다그치고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며 토지 이용 방식을 최적화하고 산림 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지표 식생과 토양의 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삭수 교수는 이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에 서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친환경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유하여 실제 행동으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삭수 교수는 현재 세계 경제는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 정신을 되살리고 국제법의 궤도로 돌아가 집단 안보 실현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로섬 사고가 여전히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은 국가 간의 생존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경쟁할 것을 주장하지만 현대 경제의 운영 논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당연히 중국의 부상을 자신의 손실로 간주하려 하는데 이는 큰 개념적 오류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제로섬 사고가 아닌 평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삭수 교수는 중국이 제안한 네 가지 글로벌 창의는 국제사회가 제로섬 사고를 초월할 수 있는 유익한 경로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제프리 삭수 교수가 미중 협력은 실제적인 상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적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宇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은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직접 실천해온 중국은 이미 120여 개 나라와 국제기구에 20억 도스가 넘는 백신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6억 도스의 무상 원조 백신을 포함한 총 10억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또 아시안 국가에 1억 5천만 도스에 달하는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각종 위험을 해소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는 바닥세를 벗어나고 있는 반면 수많은 제약 요소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이 혼란에 빠지고 대종 상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이 딸린 등 위험이 서로 겹쳐지면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인플레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합형 인플레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경제체들이 통화 정책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할 경우 부정적인 루출 효과가 발생하여 세계의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시화 방역 환경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원동력, 새로운 사회 생활 패턴, 새로운 인적 광대 경로를 모색하여 경유의 무역의 원활화를 추진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실속 있게 회복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 글로벌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큰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역류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어떤 역류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동력은 우리를 전진하게 하고 장애는 우리를 강대해지게 합니다. 비록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제 글로벌화의 방향은 개변된 적이 없었고 개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진정한 다각주의를 견지하며 장벽을 쌓을 것이 아니라 장벽을 허물고 단절할 것이 아니라 개방을 실시하고 탈동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여 개방형 세계 경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선도하고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수호하며 충분한 협상을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의 각 측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칙을 정해주고 과학기술 혁신에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 포용적, 광익적, 균형적,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게 하려면 반드시 거시적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체계 관념을 강화하며 정책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강화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목표, 강도, 템포를 잘 조절하여 세계 경제가 또다시 바닥을 치지 않도록 가여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책임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의 루출 효과를 잘 통제하여 개발 도상국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가여야 합니다. 국제경제금융기구는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적 협동을 강화하며 시스템적 위험을 방비해야 합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안면인식 결제는 신강의 주요 의료보험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장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신강에서는 안면인식 결제가 의료와 약국기관 4,102곳에서 도입되었고 안면인식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2,291만 4,300건에 달했으며 결제 금액은 4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신강 지역은 진료 시 결제 대기 시간 문제, 불필요한 이동, 복잡한 절차 등 불편한 애로사항에 비추어 자치구 차원의 한 번에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기 개혁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 간편 결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 원코드 결제, 모바일 결제, 신용 결제 등 4가지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결제 봉사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총 6가지 유형의 의료보험 결제 통합 봉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이동으로 대중의 불편 최소화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경우에서 신분증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는 카드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즉시 결제 완료를 실현했고 전 과정이 단 3초면 완료됩니다. 원코드 결제는 의료보험 보상, 개인 계좌 결제, 본인 부담금 결제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 번의 스캔으로 일괄 정산이 이루어지며 처리 시간이 15초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진료 예약, 비용 납부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손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 결제는 은행의 신용 환자를 기반으로 먼저 진료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미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혈육 결제는 가족 혈육 계정을 통해 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신청하고 처리를 정산할 수 있으며 공동부담 결제는 의료보험 개인 계좌 자금으로 공동부담 구성원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간편 결제는 효과가 뚜렷하여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실질적으로 대중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앞으로 신강은 의료보험 간편 결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이를 기층까지 확대하며 노인 친환경 봉사를 한층 더 개선하여 대중들이 의료보험 개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온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유럽 등지의 파편화학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열린 영국 지방선거에서 영국 스타머 수상이 이끄는 집권당 노동당이 큰 타격을 받아 잉글랜드 지역에서 10천석 중 1,000여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보수당 역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국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양대 전통 정당의 집권 리념과 성과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면서 신흥 정치 세력 쪽으로 지지를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정치적 분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흐름을 축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전례 없는 돌파를 보이며 1,400개 이상의 지방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었으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족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혁당의 나이젤 페라지 대표는 8일 영국 일부 지역의 득표 구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136개 지방의회 가운데 노동당은 약 1,500석의 지방의석을 잃었고 약 40개 지방의회에서 단순 과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선덜랜드 같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도 무너졌습니다. 보수당은 506개 지방의석을 잃었고 뉴캐슬 언더라인 등 전통적 우세 지역 의회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반면 개혁당, 녹색당 등 정당은 다수의 의석을 획득하며 여러 지방의회를 점령했습니다. 개혁당 등 당파로 표심이 쏠린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의 이언 스콕 교수는 많은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책이 유사하고 스캔들에 휩싸여 있으며 정치 현실에 둔감하고 능동적으로 의제를 설정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분석에 따르면 원래 노동자 계급이 주를 이루던 노동당 지지자들이 생활비 상승 등 요인으로 불만을 품고 개혁당에 투표하여 노동당에 대한 항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도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집권 기간 불법 이민 통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개혁당은 급진적인 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치는 2025년에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5년 내에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혁당이 가장 많은 지방의석을 얻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많은 지역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방의회는 어떤 정당도 절대 다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개혁당은 비록 파죽지세지만 전통적인 거대 정당의 지역 민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타머는 9일 선거 결과가 엄중하고 괴롭지만 떠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스타머는 고인이 된 미국 부호 엡스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델슨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두 차례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스타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수십 명의 노동당 하원 의원이 스타머에게 사임하거나 퇴임 및 파편화 추세를 한층 더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대국의 주류 정당들이 집단적으로 통치 위기에 빠진 축소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때 사회 안정기로 여겨졌던 중좌, 중후 주류 정당 진영의 지지율이 이제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성향의 독일 선택당이 동부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어 전통 정당들이 점점 더 분열되고 내각을 구성하기 어려운 의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연맹은 민생 의제에 대한 서사를 강화하여 중여당이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상보 웹사이트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 정치의 대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처럼 실용적이고 리성적인 나라들조차 정치적 극단화의 물결에 휘말린 것은 많은 민중들이 건재파에 대해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높은 통화 팽창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진통이 겹치면서 중저소득 유권자들은 주류 정당의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전통적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류 정당이 이민, 안보 등 의제에서 회피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극우 정치 세력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 스스로를 건재파의 도전자나 자국 권리의 수호자 등으로 만들어 표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은 유럽 정치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러 나라 정치권의 파편화된 상황이 내각 구성의 난이도를 크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치 효율성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권이 약해 민생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민생 어려움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3: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3: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0: 마음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여러분의 책장에는 사놓고 안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시나요? 네,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안 읽으면 뒤질 것 같아서 그냥 표지가 예뻐서 그렇게 사놓고 펼쳐보지도 않은 책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마음의 무게가요.

아, 저걸 읽어야 하는데, 줄거리라도 알아야 하는데, 갑갑하죠. 그런데요, 그래도 어쨌든 내 손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준비는 된 거니까요, 게으른 거 아닙니다. 엄청 부지런한 겁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한 권씩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I don't like it, I love it 이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사랑의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나의 사랑을 이어준, 그리고 내가 또 아는 사람의 사랑을 이어준, 또 이런 오작교에 관한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 ZHOPD

그리고 제게 위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어?

0: 네, 좁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오늘 주제는 사랑의 오작교. 내가 사랑을 이어준, 그리고 또 나의 사랑을 이어준, 네, 다양한 또 에피소드, 재밌는 일들, 네,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입니다. 아, 오늘 주제를 들으니 딱 생각나네요. 얼마 전 결혼한 친구가 바로 제가 이어준 사이였거든요. 결혼식을 보는 내내 너무나도 뿌듯하고 제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솔로예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뭔가 내가 또 이렇게 이어준 네, 좋은 인연이 또 사랑의 결실을 맺은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뿌듯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친구네 부부도 엄청 또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래요. 또 본인의 예쁜 또 사랑 빨리 예쁜 또 반쪽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1: I don't ever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친구한테 소개해준 적이 있었는데 잘안된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누굴 소개해주는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물론 좋은 마음에서 또 이렇게 이어지고 네, 소개를 해주시고 또 좋은 사이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본인 탓또 아니지만 괜히 뻘쭘하게 되는 네, 그런 또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문득 오늘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친척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행복한 그런 가족의 모습이 네, 마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는 네, 사랑의 오작교 이런 주제고요. 내가 이어줬던 그리고 또 나를 이어줬던 그런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아내를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지금도 친구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해준 네, 이런 문자이기도 하고, 네, 또 친구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또 다양한 네, 참여 문자와 함께했고요.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정선아의 해피라디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싣고 즐거움을 싣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산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잘 산다는 건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균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잘 사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하고 그냥 잘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점, 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해서 또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인 거죠.

0: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이 시간대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늘 이 시간과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정말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가질 수 없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비 오면 채워지는 말이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조금 나에게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가끔은 내려놓을 줄도 아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품 셋집살이 보내드립니다.
1: 무슨 일이라뇨? 집세 받으러 왔지.
2: 집세? 줘야 되지.
1: 아니, 자꾸 이러지 말고 꼭 우리 마누라 성격 알잖아. 그나 오늘에도 집세 못 받아가면 그 호래기 같은 마누라한테 당장 이렇게 된단 말이야.
2: 아, 좀이 다 죽는데 왜 이러세요? 너만
1: 깜깜이야. 아이고,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그러니까 그 돈 벌러 간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다 이거지?
2: 예.
1: 그럼 내 그동안 다른 집들을 좀 쭉 돌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준비해 줬으면 이거 감사하겠네.
2: 아이고, 감사하지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하지요.
1: 이야,
3: 아무리 봐도 아까워서 미치겠네.
2: 아우, 제발. 아우, 곤란하게 살다가, 아우, 제발. 이유, 더 나겠다, 무척해 볼게. 아우,
4: 야, 이 소리라는 게 정말 좋은 물건이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난단 말입니다. 예. 여보! 여보! 하! 이 아가씨 또 어디를 갔는가? 하! 어디를 갔으면 차라리 잘 됐다. 또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헐까닥 하고 와야 되지. 예. 간다! 소리란 너무
2: 이거 어디로?
4: 나이가 누구야?
2: 누구긴 누구긴 내지 아니 내놓
4: 어디 가버려?
2: 아 보란다 내놨어.
4: 가만. 아 돈. 아 가만. 그렇지. 내가 오늘 돈 벌러 갔지. 사람인가 알겠어?
2: 아 그래 어쨌습니까? 그래 어디를
4: 가십니까? 하니까 어우 저 영진씨 저 일에 가다니가 알겠어?
2: 아 그러면 갑시다 하고 내 짐을 탁 가다 싣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5: 벌 50원 적게 주고
6: 감사합니다 또 10원 탁게 줬지
2: 어머 60원 있어
6: 60원 먹었지
2: 빨리 줘 빨리 줘
6: 그래 두지
2: 아 빨리 줘
6: 그래 두지 그래 두려고
2: 아 이거
6: 아 선장지 나와서 저 청도 그 따사 거기를 팩 끌어서는데 무지개 내 코디를 팍 찌르더란 말이야
2: 무지개 우리 나무네 이거 하면 거칠어 나서
6: 그러게 말 그래서 내일은

0: 보니까나
1: 무슨일때문에
2: 아이고글쎄대부냄새하고고기를굽는냄새껏내코들이파사지렸단말이야아이그래내선택에참을수있나
1: 아이그래서
2: 그래서그코찔린그거그냥봉차해보자고들어가서양물채굽는데나굽어달랬어가서갈비를뜯고찌는뜯고고에그거코파실뜯고막뜯고뜯는데아이옛날친구를만나가서똑같이막친구랑먹어주고팽나오다는데너봐있네벌미를턱들어지
1: 아고그새뭐해놨다고
2: 싼다해라지더는내나라
1: 고뭐해요
2: 양자89원
1: 아이고세다에아이고몬도아이몬도60원밖에없는데그래양자89원내랑도
2: 아이고그러게말이야
1: 그래어쩌
2: 아그럼먹고돈알줄수있어
1: 그래서
2: 그래서그래서그번돈을60원팍재두고
1: 그다음에
2: 당신이싸든빨리돈을팍덜어잡히고아직집에남편이돈불러갔다안왔다이거지
3: 안왔어요
2: 그러니까이집에아무도없다이런말이지
3: 나있잖아요
2: 그러니까여기하고나하고둘밖에없다그말이지 야잘됐다이런날이오기를얼마나기다렸다고 아휴말이났으니말인데그동안그술도좋고남편만나가지고얼마나고생이많았겠어그래점심은먹었나
3: 아이고아침은굶고점심은건네뛰고저녁은참는다오
2: 아휴세상에아이고얼마나속이들겠나자사실말이났으니말이지내오늘점심에항상푸짐하게차릴텐데어떤가우리저앞집참점집에가서그따끈따끈한빵백맥한그릇씩드시잖아
3: 빵백맥이요
2: 그럼빨리가자고어서가자고빨리오라고아이거누구야
4: 녹이녹이좀내놔
2: 내놔아니집에아무도없다고그들이게
3: 버
2: 버버버버버통장을기다려갔다
3: 버통장을기다려갔다갔다갔다
2: 공항국으로가자가자너아너어째가겠나나도기소할테다
4: 무슨거
2: 남의집채한푼도안내고이게몇년째공항국에가자
4: 아그러면안되겠다가자

0: 기타에 살짝마다 배달 터질 것 같아.
1: 아 너야 그랬잖아. 진짜 많이 터졌다.
2: 어우야.
0: 돈도 벌었다.
1: 야 이거 또 뭐 뺏기 모르는 거 말해.
0: 어휴 돈도 벌었다. 이제 저 구두쇠 허영감이 내 갖다 크더니 가면서 돈 가져나가겠다는데 돈은 또 얻네.
1: 야 돈 어디 얻을 내겠는데.
0: 아니 당신이 거울 정지 방법도 잘 봐라.
1: 어 이제 아주 개구야. 무슨 거울도 아이도 못할게.
0: 방법 잘 봐라. 방법 돈 또 벌어.
1: 당신 두겁다.
3: 나이가 보다 보다에 더럽기다. 내 죽은 다음에 팔자를 고쳐보자.
4: 그랬거나 원영도 구두쇠 허영감이 내 마음이 있었구나.
3: 대가를 야,
1: 갓발로 내 대출하잖아.
0: 갓발로?
1: 예.
0: 아, 죽는 것도 갓발로 죽는 게 없어? 갓발로 죽는 것도 어렵다지.
4: 속았다. 물에 빠진 사람 안 다 죽는다.
1: 무슨 물에 빠진 게 빨리 총 내려다 죽었어.
4: 속았다.
0: 아니 여자 나 그냥 죽었으면 슬프게 울어야지. 이제 가출하다.
1: 그래
0: 그래 슬프게 소리 쭉 이렇게 내면서 쌩 울어라 말이야.
5: 옆편에 속이나 속일 거니까 그깟 놈은 일찌감치 그렇게 저승으로 가는 것도 장수네 장수야. 그건 그렇고 자 우선 왔던 김에 시체를 보고 조상이라도 해야겠는데 내 눈을 감았어?
1: 감았어.
5: 아이 저 녀석이 왜 두 다리를 쳐들고 저래. 아유 이 녀석이 죽어서도 민병훈련을 하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해서 아궁질 막았어?
1: 꼿꼿이 아궁이 그래.
5: 그래.
1: 뭐 아이 막았어?
5: 아이고 고양이가 뛰어들어오면 저렇게 되네.
1: 그럼 어떻게 할까?
5: 아 가만 가만 내게 방법 있어. 이럽네.
1: 꼭 빨리 막아.
5: 이제 됐네. 안녕하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인데 누구야 귀신이야.
0: 아이고 돈을 벌었다.
1: 이거 말하고 또 뺏기 못 아이고 우리 돈을 못 가졌어.
0: 빨리 뒷째고 뭐 이거 빨리 이 돈 가져가서 도망가다.
1: 아 도망이 진짜 어디 도망가.
0: 아이고 저 용돈 쓰면 가서 이 돈 판매 술장사라고 살짝
1: 긴급 생각했단 게 술장사야. 아이고
0: 아 여보 내 그게 거저 해보는 소린데
1: 그래.
0: 이렇게 누워가지고 남은 못 살게 굴어 돈을 벌어 산다는 거는 천하의 못 쓰듯이야.
1: 오 정말 우리 답답한 사람.
0: 그러니 이 돈은 우리 집에 저 허영감에게 돌려주고
1: 그러겠어.
0: 우리 저 고향 마을에 살가 나가서 제비를 맡고 집에 찾아가지고 농사지를 하면 살면 하루 세 끼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여.
1: 잘 생각했다 이거.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거다.

허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요제프의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공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했습니다.

음악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저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도에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4종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4종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에 걸쳐 연길이 보존될 교향곡과 현악 4종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또한 동시대 음악가 중에서도 단연 재능이 뛰어난 젊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하이든은 은퇴한 후 77세에 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현 가수의 노래입니다. 장백명주.

네, 심리학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깊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면 내가 또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변강가소의 노래입니다. 연변영빈가.

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세상은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멋진 실수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도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신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악의 향기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입니다. 임향숙 가수가 부른 노래 행복의 락원.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디까지 발전하든 영원히 패권을 노리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반드시 시종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정치 건설을 통수로 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전당의 단합과 통일, 창조적 활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전당의 집권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당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대 발전의 요구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깊은 우한의식으로 자신을 각성시키며 개혁혁신 정신으로 자신을 보강하고 완비해야 하며 위험과 도전에 맞서는 과정에서 단련되고 제고되며 당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화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시하는 원칙과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원칙을 견지 해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 있고 자질 높은 간부 대우와 방대한 인재 대우를 힘써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 척결은 영원히 진행 과정에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고수하며 표본 동치를 심화하고 일체 부패 분자를 단호히 척결해 간부의 청정, 정부의 청렴, 정치의 청명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 개방을 위해 깨끗한 정치 생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홉째, 반드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세계관과 방법론 을 견지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은 대국이므로 근본적인 문제에서 파멸적인 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시를 줬습니다. 우리는 시종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과 인민의 창발 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상호 결부시키고 도를 더듬으며 강을 건드는 방법과 하향식 설계를

0: 상호 결부시키며 문제 지향과 목표 지향을 상호 통일시키고 시범적 선행과 전면적 추진을 상호 촉진시키며 대담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한편 어디까지나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원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개혁 개방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전략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혁신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를 강화하고 거시적인 사유와 하향식 설계를 강화하며 문제 지향의 원칙을 견제하고 우리나라 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기층에서 과감하게 탐구하도록 경려하고 개혁 결책과 입법 결책의 상호 접촉을 견지해 개혁 결책의 과학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쇠덩이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덩이를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함과 못박기 정신으로 실속 있게 추진해 재반 중대 개혁 조치가 확실하게 관철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감히 세상을 앞서가는 정신으로 대담하게 시도하고 실천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온당하며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개혁과 발전과 안정을 통일시키고 방향과 길, 강도의 변함이 없이 신시대 개혁 개방을 더욱 안정적으로 더 멀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겨울에 아이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 여행이라 아이는 대기실에서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창가에 붙어 활주로 위에 있는 비행기를 보다가 또 반대쪽으로 달려가 여러 물건을 진열해 놓은 가게를 기웃기웃 살펴보았습니다. 여행객이 붐비는 터라 아이가 뛰어다니며 누군가와 부딪혀 다칠까, 오가는 사람 속에 묻혀 길을 잃을까 걱정되어 그만 바스대고 여기와 앉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마지못해 느릿느릿 걸어와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해서 발을 까딱거리고 몸을 옴직옴직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바스대지 마 라고 다시 한번 다그쳤고 그제야 아이는 움직임을 줄이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이가 심심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몸이 저절로 바스댔던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바스대다입니다. 바스대다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자꾸 옴직옴직하다는 뜻입니다. 어른들도 너무 설레이거나 긴장되면 몸을 바스댈 때가 많은데 하물며 아이도 기대로 인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스댔었는데 엄마인 제가 당신은 아이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꾸중만 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바스대다에는 마음이 자꾸 살랑거리다는 뜻도 있는데요. 걱정이나 기대감으로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때 가슴이 바스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밤새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계속 맴돌고 가슴이 바스댔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는 밤이 길어지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만 바스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스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스대다는 몸의 움직임부터 마음의 미세한 떨림까지 표현하는 섬세한 우리말입니다. 일상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마음이 설레는 순간에 이 단어를 써보면 훨씬 생생하게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
1: 대망의 음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당장은 정신을 맑게 해줄지 몰라도 비어있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간의 해독 대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피 대신 아침 공복에 마셨을 때 간 속에 굳어있는 기름때를 씻어내고 딱딱한 뱃살을 녹여내 지방간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대망의 1위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레몬수입니다. 레몬수가 커피를 제치고 간 해독과 뱃살 제거 1순위 음료로 꼽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핵심 성분인 구연산과 헤스페리딘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은 간이 밤새 모아둔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때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면 구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 속에 쌓인 중성지방과 노폐물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설거지 역할을 합니다. 네, 또한 레몬의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몸이 지방을 저장하지 않고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커피가 각성 효과를 준다면 레몬수는 간의 해독 엔진을 돌려 체지방을 태우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전신 기력이 떨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기 쉬운데 레몬수는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켜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몸이 무거웠던 분들이 커피 대신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면 안색이 맑아지고 뱃살이 몰랑해지며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기적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에게 레몬수가 더욱 특별한 보약인 이유는 뇨산 수치를 조절하고 부종을 빼주는 효능까지 겸비했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칼륨 성분은 체내에 불필요한 나트륨과 독소를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아침마다 붓는 얼굴과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뱃살을 빼려고 마시기 시작한 물 한 잔이 결국 간 기능을 되살리고 전신 붓기까지 잡아주는 최고의 회춘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니 비싼 간 영양제보다 아침 레몬수 한 잔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네, 이 천연 간 해독제를 제대로 효과보며 마시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간과 위를 놀라게 하므로 체온보다 약간 높은 따뜻한 물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직접 즙을 내어 섞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으므로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는 것이 좋으며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레몬의 양을 조절해 연하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이 따뜻한 한 잔은 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루 종일 활기찬 대사를 유지해주는 최고의 생명수가 됩니다. 결국 묵직한 뱃살에서 벗어나 건강한 간을 되찾는 비결은 습관적인 커피를 상큼한 레몬수로 바꾸는 작은 실천에 있었습니다. 네, 내일부터라도 아침을 깨우는 음료로 노란 레몬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레몬수를 챙겨보세요.

0: 보십시오. 을의문수의 강인한 정화 에너지가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100세까지 가뿐한 허리 라인과 활기찬 몸으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네, 아래에는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탁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정보 꿀팁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알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입니다. 네, 세탁은 매일 하는 집안일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옷이 줄어들거나 색이 바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는 세탁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해 옷을 망치기 쉽습니다. 네, 먼저 옷을 망치지 않는 세탁 전 생활 정보입니다. 세탁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옷 분류입니다. 색상별 분리는 기본이고 소재별로 나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건과 의류를 함께 세탁하면 보풀이 쉽게 생깁니다. 니트나 기능성 의류는 반드시 세탁망에 넣어야 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정보만 지켜도 옷 수명이 훨씬 길어진답니다. 또한 세탁 전 주머니 속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지나 동전이 남아있으면 세탁물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세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탁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세제를 많이 넣을수록 깨끗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세탁 후 잔여물이 남아 옷감이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권장 사용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냄새가 걱정될 때는 섬유 유연제보다 식초를 소량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는 세탁 후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생활 정보 꿀팁입니다. 네, 그리고 흰 옷은 과탄산 소다를 활용해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가두면 누런때 제거에 좋습니다. 단, 색이 있는 옷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통세척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세탁물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탁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세탁이 끝난 후 바로 꺼내 널어야 옷 냄새와 주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세탁물을 오래 방치하면 쉰내가 나기 쉽습니다. 옷을 널 때는 형태를 먼저 잡아주면 다림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셔츠는 어깨선, 바지는 주름선을 맞춰 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기 사용 시에는 소재 확인이 필수입니다. 면과 합성 섬유는 괜찮지만 니트나 울 소재는 자연 건조가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12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서 봉사업 발전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봉사업 발전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봉사업 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성당위 성정부의 보치 요구에 따라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분류 시책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수요 견인, 개혁 혁신을 중시하고 봉사업 능력 확장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며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강화하며 활력을 증강해 봉사업 규모 확장, 구조 최적화, 효익 제고를 힘써 이어 호가복은 쿠팡 정보기술, 11번가 등 정보기술 봉사 외주 기업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주요 경영 업무, 채용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 경제가 왕성 발전함에 따라 정보기술 봉사는 이미 생산 측과 소비 측을 연결하는 관건적인 고리로 됐으며 시장 공간이 거대하고 전망이 밝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상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연결하고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전해하며 기술 지탱 능력을 강화해 업무 규모를 끊임없이 키우고 기업 효익을 안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연길시는 지역 위치 특징과 산업 토대에 립각해 소수어종 인재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목적성 있게 실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 락착시킴으로써 봉사 외주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역 본부, 결산 중심, 연구 개발 중심 등 기능을 연변에 배치하도록 적극 인도해 기업의 성장과 지방의 발전이 서로를 성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길림 롱마트 공급사슬관리유한회사는 830여 개 소매점에 통일된 배송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1일 평균 배송량이 12톤입니다. 호가복은 작업구역에서 운영 절차, 창고 배치 및 분류 배송 등 절차를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고 배치와 배송 로선을 더욱 최적화하며 정밀화 관리 수준을 힘써 제고해 지역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계속 공고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보세 전시 체험 집산 중심에는 러시아, 한국 등 국가의 특색 수입 상품이 모여 있으며 국내의 우수한 제품들도 들여왔습니다. 해당 중심에서는 오프라인 체험과 온라인 주문 방식을 채택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다국 쇼핑 새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전시 구역의 배치와 상품 진열을 살펴보고 제품 종류, 창고 배송, 운영 준비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 연길 보세 물류 중심과의 심층 합작을 강화하고 화물 공급원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더욱 많은 국가의 특색 상품을 들여오고 쇼핑 봉사 체험을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대중의 다원화된 소비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길 바랍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 벽과 인접한 독특한 우세를 발휘해 상업 경영 모식과 소비 전경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소비 쇼핑과 신제품 출시 및 첫 점포 개설, 중국문 문화 창의 등 경영 모식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집산 중심을 현지인들의 일상 쇼핑지이자 외지인들이 연변에 오면 꼭 들리는 도시 소비 새 명소로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연세보건의학미용병원에서 호가복은 각 기능 구역을 살펴보고 업무 범위, 기술 설비, 인재 대우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중의 생활 이념이 변화하고 외모 관리 수요가 더욱 강렬해짐에 따라 의료미용은 이미 소수 사람들의 소비에서 대중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업이 국가의 의료 및 건강봉사 수입 확대 정책 기회를 다잡고 전년동태에 주목하고 주업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고차원 의료미용 인재를 영원하게 초빙하고 선진 의료 설비를 다그쳐 도입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의료미용 봉사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인대 중억건강지혜건강양생사회구역 대상은 한창 건설을 닥치고 있습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증척 상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객거 건강양생은 대중의 복지와 관계되는 민생사업이자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조양산업입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관리를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적극 영입하며 객거 건강양생, 회복간호, 의료미용과 기타 업종의 융합을 추동해 대중에 다원화되고 개성적이며 고품질적인 정신생활 수요를 더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변은 지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산업 토대가 튼튼하며 생활 환경이 좋아 객거 건강양생, 의료미용 건강양생 산업 발전 우세가 두드러지고 전망이 광활합니다. 연길시에서는 사로를 혁신하고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며 연길 장백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의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기존 기업의 견인 역할을 발휘시키며 의료미용 제품 제조, 의료미용 봉사 등 분야를 둘러싸고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의료미용 소진이 조속히 규모를 형성하고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길림 소면호 가사 집단 주식 유한 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의 경영 정황 소개를 청취하면서 업무 범위, 경영 규모, 취업 인솔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년래 고령화 정도가 부단히 심화되고 주민 생활 절주가 빨라지는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가사 봉사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로일소를 둘러싸고 신흥봉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내며 수납정비, 반려동물 돌봄, 방문의 음식 만들기 등 세부 분야로 적극 확장하고 주문식 특색 봉사를 정성껏 제공해 업무의 품질화, 개성화, 다원화 성격을 추동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조선족 가사 특색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체계적인 직업기능 양성을 착실히 전개하며 종사자들의 종합 소양과 봉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소면호가 가사 브랜드가 더 유명해지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로띠번 커피, 가온 커피를 찾아 매장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매장 배치, 체인점 규모, 경영 효익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연변 문화관광 시장의 독특한 금빛 명함이 돼 현지 커피 기업들에게 광활한 상업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업계 봉사 품질에 대해서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기업이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고

0: 특색이 풍부한 커피 제품을 더욱 많이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미각적 향수와 더 나은 소비 체험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경영 주제와 소비자들의 특징을 밀접히 결합해 지역 특색의 주제 경영과 편안한 공간을 정성껏 조성함으로써 고객 의존도와 충성도를 더욱 강화하고 입소문 전파를 촉진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사업은 산업 승격을 지탱하는 중요한 엔진이자 민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초 단체, 취업 확장을 인솔하는 주요한 경로입니다.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에서는 우리 주 봉사업 발전의 기초 조건, 우세와 단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봉사업 발전을 지지하는 제반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실물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하며 봉사업 능력 확장 질재고 행동을 깊이 실시해 봉사업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을 힘써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물류, 창고 저장 운송, 봉사 외주, 애니메이션 설계, 인터넷 시청각 등 경영 모시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금융 봉사, 인적 자원, 검사 검측 등 봉사 보장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며, 생산성 봉사업과 선진 제조업의 심층 융합을 촉진해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와 가치 사슬의 고급화로 확장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생활성 봉사업을 힘써 최적화해야 합니다. 양로, 보육, 의료 등 공공봉사의 단점을 서둘러 보완하고 음식, 숙박, 의료 미용, 개껏 건강 양생, 경기 활동,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하며 정밀한 봉사로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고품질 생활에 대한 대중의 동경을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결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11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왕길보는 2026년 제11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 4월 28일 중공조항정치국 회의 정신, 중공조항정치국 제25차 단체 학습 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불꽃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 의료 발전 경험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 중공조항 판공청, 공무원 판공청에서 발간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성과 심사 방법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연결시 농업농촌 현대화에 주력하여 2026년 향촌 전면지능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때 관한 실시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항상 책임을 마음에 새기고 어깨에 짊어지며 행동으로 옮겨 전력을 다해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고층 건물, 낡은 소구역, 농수산물 시장, 양로원 등 주요 장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여 발견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위험을 예방하고 주택과 상업이 혼합된 건물의 외식업소, 로변에 밀집된 외식상가, 그리고 자역, 학교 등 외식 소비 밀집 지역 등 주요 부위에 집중하여 전문 검사와 무작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안전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일선 사법을 시달하고 격자화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격자 전초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발견, 보고, 처리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 감독의 마지막 단계를 진정으로 개통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이해하고 참답게 관철 시달하며 의료 발전 경험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항상 정확한 정적관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이루며 지역 실정에 맞게 현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연결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탐색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2: 5월 9일 시안전생산위원회 2026년 제2차 전체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 성, 주 각급 지도자의 안전생산 사업 관련 지시정신을 전달하고 1사분기 전시 안전생산 사업 상황 및 다음단계 사업 건의를 통보했습니다. 시상무국, 시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시주택 및 도시향진건설국, 시교통운수국, 의란진이 각 분야 사업 전개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보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회사는 담보가 지강주 있습니다. 전시 각 부문은 항상 안전생산 사상 방어선을 바짝 틀어주고 아니란 생각을 단호히 타파하며 요행심리를 버리고 세 가지 권리와 세 가지 필수 사업 요구 사항을 엄격히 시달하며 주요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 정돈을 깊이 있게 전개함으로써 안전 최저선을 단호히 지켜야 합니다. 보시장 해문파가 회의를 사위했습니다.
1: 시급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조서연이 인사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배수진입니다.
0: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그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자신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땅 위에 올라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 사람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못난 습성 말입니다.
2: 행복은 공기 같은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0: 네, 영국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가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이겠지요. 때문에 지금 친구들에게 주어진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과학이 딱딱하고 어려운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만나는 과학은 즐거운 친구이고 재미나는 놀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데요. 친구들은 과학과 한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책으로만 보는 과학과는 멀리하고 생생한 과학의 현장을 찾아 출발할까요?
1: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갖가지 호기심을 단번에 해결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0: 네, 뭔데요?
1: 무엇 때문에 상한 과일은 검게 변할까요?
2: 아, 맞아요. 사과는 상하지 않았지만 껍질을 깎아두면 검게 변하잖아요. 선생님, 왜서 그렇습니까?
0: 네, 우리 친구들 아마도 한 번쯤은 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한 과일의 표피와 그 내부의 보호벽

0: 작용을 하는 각막이 파열돼서 산소가 과일 내부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과일 속의 화학물질과 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과일 속의 화학물질은 산화되면 검은 색깔을 띤답니다. 때문에 상한 부위는 검은색을 띠는데요. 과일이 검은색을 띠는 것을 방지하려면 과일을 레몬산에 담갔다 두면 레몬산의 산소와 쉽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소를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집니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상처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에너지를 내고 새살을 만들고 눈을 밝혀주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을 영양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영양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에너지를 쉽게 내주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쌀이나 보리, 감자, 밀 같은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입니다. 주로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며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낸답니다. 소화가 잘 되어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주고 저장하기도 쉬운 편이지요.
0: 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원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쌀, 유럽의 밀, 아프리카의 카사바 같은 탄수화물이 주식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러한 이유랍니다.
1: 탄수화물은 포도당, 과당, 설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뇌가 피소 절격구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포도당이 대표적이랍니다.
0: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을 알아볼까요? 단백질은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닭고기, 콩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뼈에 근육을 붙들어 매기도 하고 근육의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에게 특히 필요한 영양소로 여겨진답니다. 심지어 단백질의 하루 필요량이 우리 몸의 1kg당 어른은 0.8g,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는 1.5g, 9세에서 14세 어린 친구들은 0.98g 정도입니다.
1: 단백질은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하지만 탄수화물이라 지방 같은 다른 영양소가 적을 때에는 에너지를 내기도 한답니다.
2: 에너지의 양은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4칼로리입니다.

0: 야생동물인 충치가 없을까요?
1: 네, 듣는 말에 의하면 요즘 충치에 걸린 애완동물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주인이 달고 나른한 먹이를 먹였기 때문이랍니다. 자연계에는 치과 의사도 없는데 야생동물들은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0: 힌트 1. 야생동물들은 기본상 충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에 사탕이 없고 단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네, 힌트 2. 야생동물 중에도 충치가 생긴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없기에 충치가 더욱더 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0: 야생동물한테 충치가 생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 아닐까요?
2: 그렇죠. 충치가 생기면 사냥을 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야생동물한테는 거의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1: 네, 달디단 사탕은 세균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만약 입안에 사탕이 남아있다면 세균이 대량적으로 번식을 하면서 이빨이 부식되게 되겠지요. 그러나 자연계에는 사탕을 첨가한 음식이 없고 또 야생동물들의 먹이는 일반적으로 단단하며 섬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먹이를 먹으면 이빨을 더 깨끗하게 청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보통 정황에서 충치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초식 동물들은 충치가 더욱 생기지 않는데요. 육식 동물들이 충치가 생기는 것은 나이가 많고 이빨이 엄중하게 다스렸거나 혹은 싸움에서 이빨이 상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만약 육식동물의 이빨이 상하면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충치가 생기기 전에 죽어버리고 만답니다. 다른 방면으로 인류가 사양하는 애완동물들은 늘 당분을 많이 넣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쉽게 충치가 생길 수 있답니다. 우리들은 애완동물을 사양할 때 애완동물들의 건강에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열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경제포럼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겹쳐지면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인플레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합형 인플레 위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경제체들이 통화 정책에서 급전거를 하거나 급회전을 할 경우 부정적인 루출 효과가 발생하여 세계의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며 광범한 개발 도상국들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시화 방역 환경에서 새로운 경제 성장 원동력, 새로운 사회 생활 패턴, 새로운 인적 광대 경로를 모색하여 경유의 무역의 원활화를 추진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실속 있게 회복되도록

0: 공평 세계 경제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선도하고 세계 무역 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충분한 협상을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의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칙을 정해주고 과학기술 혁신에 개방적이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며 경제 글로벌화가 보다 개방적, 포용적, 광익적, 균형적, 상생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게 하려면 반드시 거시적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제체들은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체계 관념을 강화하며 정책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강화하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목표, 강도, 템포를 잘 조절하여 세계 경제가 또다시 바닥을 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책임적인 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정책의 루출 효과를 잘 통제하여 개발 도상국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제경제금융기구는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적 협동을 강화하며 시스템적 위험을 방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초단위 처리 시대에 접어든 신강 6가지 의료보험 결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안면인식 결제는 신강의 주요 의료보험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강유골자치구 의료보전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신강에서는 안면인식 결제가 의료와 약국기관 4,102곳에서 도입되었고 안면인식 단말기를 통한 결제는 2,291만 4,300건에 달했으며 결제 금액은 40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신강 지역은 진료 시 결제 대기 시간 문제, 불필요한 이동, 복잡한 절차 등 불편한 애로사항에 비추어 자치구 차원의 한 번에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하기 개혁 요구에 따라 의료보험 간편 결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결제, 온코드 결제, 모바일 결제, 신용 결제 등 네 가지 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결제 봉사를 혁신적으로 확대하여 총 6가지 유형의 의료보험 결제 통합 봉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이동으로 대중의 불편 최소화를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양한 경우에서 신분증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는 카드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즉시 결제 완료를 실현했고 전 과정이 단 3초면 완료됩니다. 원코드 결제는 의료보험 보상, 개인 계좌 결제, 본인 부담금 결제 간의 장벽을 허물어 한 번의 스캔으로 일괄 정산이 이루어지며 처리 시간이 15초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진료 예약, 비용 납부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손끝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 결제는 은행의 신용 한도를 기반으로 먼저 진료받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하미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혈육 결제는 가족 혈육 계정을 통해 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신청하고 처리를 정산할 수 있으며 공동부담 결제는 의료보험 개인 계좌 자금으로 공동부담 구성원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간편 결제는 효과가 뚜렷하여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1: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Matteo.
1: You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정치의 파편화 경향을 드러낸 영국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최근 열린 영국 지방선거에서 영국 스타머 수상이 이끄는 집권당 노동당이 큰 타격을 받아 잉글랜드 지역에서 여천석 중 초녀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보수당 역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국 유권자들이 노동당과 보수당이라는 양대 전통 정당의 집권 리념과 성과에 대해 실망감이 커지면서 신흥 정치 세력 쪽으로 지지를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정치적 분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여러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흐름을 축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전례 없는 돌파를 보이며 1400개 이상의 지방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도 두드러진 성적을 거두었으며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민족주의 정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혁당의 나이젤 페라지 대표는 8일 영국 일부 지역의 득표 구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잉글랜드 지역의 136개 지방의회 가운데 노동당은 약 1500석의 지방의석을 잃었고 약 40개 지방의회에서 단순 과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선덜랜드 같은 전통적인 탕승 등 요인으로 불만을 품고 개혁당에 투표하여 노동당에 대한 항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도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집권 기간 불법 이민 통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개혁당은 급진적인 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치는 2025년에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5년 내에 6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송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개혁당이 가장 많은 지방의석을 얻었지만 노동당은 여전히 가장 많은 지역의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방의회는 어떤 정당도 절대 다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개혁당은 비록 파죽지세지만 전통적인 거대 정당의 지역 민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스타머는 9일 선거 결과가 엄중하고 괴롭지만 떠나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스타머는 고인이 된 미국 부호 엡스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델슨을 미국 주재 대사로 임명하면서 두 차례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스타머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수십 명의 노동당 하원 의원이 스타머에게 사임하거나 퇴임 일정을 확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당 의원은 스타머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노동당 하원 의원의 지지를 얻어 당 대표 선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스타머의 수상과 노동당 대표직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없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장 앤디 버넘은 충분한 당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전 내각 대신은 현재 하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제한됩니다. 보건 대신 웰스 스트리팅과 전 부수상 안젤라 레이너도 일정한 지지를 얻었지만 두 사람은 아직 관련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다음 대선의 풍향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뉴스 채널은 지방선거 투표를 대선 투표로 환산하면 개혁당이 하원 제1당이 될 것이지만 얻은 의석이 절대 다수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측이 실현된다면 영국 정치권은 오랫동안 노동당과 보수당이 주도해온 국면이 깨질 것입니다.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대선의 투표 결과를 단순히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버밍엄 대학 존 브라이슨 교수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투표 성향에 종종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음 대선까지 아직 수년이 남아있어 이후의 상황 전

계와 변화에는 여전히 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분석가들은 영국의 두 주요 전통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 정치의 극단화와 파편화 추세를 한층 더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대국의 주류 정당들이 집단적으로 통치 위기에 빠진 축소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때 사회 안정기로 여겨졌던 중좌, 중후 주류 정당 진영의 지지율이 이제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극우 성향의 독일 선택당이 동부 지역에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어 전통 정당들이 점점 더 분열되고 내각을 구성하기 어려운 의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연맹은 민생 의제에 대한 서사를 강화하여 중여당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상보 웹사이트에 발표된 글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 정치의 대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처럼 실용적이고 리성적인 나라들조차 정치적 극단화의 물결에 휘말린 것은 많은 민중들이 건재파에 대해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와 언론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높은 통화 팽창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진통이 겹치면서 중저소득 유권자들은 주류 정당의 정책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비전통적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류 정당이 이민, 안보 등 의제에서 회피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극우 정치 세력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은 유권자들의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켜 스스로를 건재파의 도전자나 자국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0: 어려울 때 책에서 길을 찾습니다. 책으로 여는 세상 코너입니다. 돈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네, 돈 얘기는 속되다고 생각해서 피하는 분도 있고 현실의 무게에 허리가 굽어 돈만 따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동화책의 겉모습을 띄웠으나 수많은 어른들에게 자산관리의 지침서로 되고 있는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산관리사 최려란 씨와 함께 그가 가지고 나온 강아지 전선이라는 아주 특별한 책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2: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2: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0: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최려란 씨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책을 펼치게 되셨습니까?
3: 네. 책 제목만 들으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오해하기 쉽고 책 표지를 봐도 빨간색 배경에 그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3: 예,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아이로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목표 설정이라든가 수입 창출 그리고 투자, 부채 관리 등 재무 지침을 담은 누구한테나 유익한 경제 교육 입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3: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야기식으로 되어서 읽기도 편하고 또 빨리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독일의 재무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보도 샤플이라는 유명한 저자로서 어른들을 위한 책인 재무자유의 길이라는 책이 있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재무자유의 길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작가의 다른 책을 찾아보다가 강아지 전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4: 네.
3: 예, 그래서 강아지 전선을 읽어보니 동화 현식을 비로소 재무교육을 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하기에 우리 어린이와 재무 초보자들에게 재무에 대한 흥취를 가지고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겠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0: 네.
3: 그래서 경제책을 보고 쉽지만 전문적인 책이 어려운 분들한테 입문서로 이 책을 강추하고 싶고 애들한테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고 돈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면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네.
4: 네. 자, 이 강아지 전전이란 책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경제 지침서가 될 만큼 신기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까?
3: 네, 있습니다.
4: 네.
3: 우리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쉽게 읽고 깊이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경제 원리와 태도를 담고 있기에 매우 특별한 책이며 놀라운 힘이라면 이 책이 단순한 재테크 지식이 아니라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셋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4: 네.
3: 사실 전문적인 재무 지식을 배우려면 매우 따분하고 알아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4: 그렇죠.
3: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많은 재무 지식을 접할 수 있어서 좋고 그 놀란 힘 몇 가지를 요약한다면 하나는 이 책을 보면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게 되고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한 경제 습관을 심어주며 세 번째는 삶의 방향성과 이렇게 꿈을 연결해주고 네 번째는 경제에 대한 문턱 즉 재테크의

0: 기초를 쉽게 정리해 주며 다섯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 경제 대화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강아지 전전은 단순한 동화책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고 건강한 경제 이념과 재무 습관을 형성하며 우리 더욱이는 삶의 목표와 연결된 재테크 철학을 전하는 놀라운 힘을 가진 책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이 책을 쓴 작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0: 모든 독자들에게 올바른 돈 관리법과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제시해 주고 있고, 이번에 그 강아지 전전이라는 책은 지금 세계적으로 천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2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우리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경제 교육 입문서 혹은 재무 지식 입문서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 네. 자, 결국 이 책은 동화의 옷을 입은 성인용 재테크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재테크에 대해 말씀이 나왔으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과감한 관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이 책에서 제시하는 과감한 관점들이 많은데, 오늘 몇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그책 속의 말을 인용한다면, 돈은 너에게 행복을 줄수 있어. 단지 그걸 어떻게 쓸지 배우면 돼라고 하는데, 이는 돈 자체는 중립적이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때문에 돈은 꿈을 실현하고 타인을 돕는 도구로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것은 습관이라는 관점인데, 이렇게 책 속의 말을 인용한다면 돈을 모은 것은 모으기를 쓰는 겁니다. 이는 우리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며, 이는 다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투자는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작은 목표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돈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라라는 관점들이 있으며, 동화 형식으로 썼기에 이해하기 정말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아지 전전은 돈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없애고 건강한 재무 습관을 형성하게 하며 우리 삶의 목표와 연결되는 재테크 철학을 담은 책이어서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면 분명 우리 삶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첫 번째 수업은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소원 리스트를 적으라는 것이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0: 만약 책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을 알려준다면,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알려준 대로 하면 되는데, 책을 보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소원 리스트를 적으라 하니 왜 소원을 써라고 하지 하고 의문스럽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너는 무엇을 정말로 원하니 하고 단순한 질문을 던졌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행복인지 대체 뭐지 한참 리스트를 쓰면서 나의 꿈이 얼마나 허공이었던 건지 알게 되었고, 또 돈은 꿈을 위한 도구임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소원 리스트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이자 재무계획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도,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당장 내가 원하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적어본다면, 아마 이걸 아는 것부터가 재무자유의 첫 걸음일 수 있다고 봅니다.
2: 첫 번째 수업은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것이었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려란 씨는 실천을 해 보셨나요?
0: 우선 먼저 삶에 주는 영향을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뇌는 에너지를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막연한 꿈은 쉽게 잊어먹게 되지만 글로 적고 눈에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됨으로써 집중력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시간을 쓸지가 명확해지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서 불필요한 지출이나 활동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정적이라든가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나는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막연한 바람은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않지만, 3년 안에 10만 모으기, 같은구체적목표는그걸위한저축혹은투자부업의구체적행동을유도하게됩니다、
1: 네、
0: 지금저도이렇게동그룹을만들어서한달에500원씩10년해서6만5억

0: 모기 머플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 이미 원금 6만 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꾸준히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던 딴설이도 하면서 안 입는 옷이라든가 책을 나누거나 팔기도 하면서 잔돈도 모으고 또 소소한 행복감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네 번째는 감정적 안정감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삶의 방향이 정해지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결정의 기준이 생겨서 일상의 선택들이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실천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15가지 정도의 소원 리스트를 쓰고 그중에서 5가지를 선택하면서 제 삶의 우선순위가 더 선명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쓸때 이게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가를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목표 설정은 단순한 글쓰기 연습이 아니라 삶의 나침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며, 이 나침반이 있다면 재무적 자유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렇군요. 목표가 생겼으니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겠네요. 요즘 어른들은 부업으로 수익을 올리기도 하는데 책 속의 주인공인 12살짜리 아이 이 키라는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을 찾았습니까?
0: 첫 번째는 그 강아지 전전이가 그 키라한테 내가 정말 좋아하면서 즐겨하는 일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로 돈벌 방법을 찾는 거야 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키라는 고민 끝에 자신이 강아지 돌보기와 아이들과 노는 것을 잘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분석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키라는 이웃들 중 강아지를 산재시켜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바쁜 부모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즉 주변을 통해서 관찰하고 수요를 발견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아지 산책 서비스라든가 아이 돌보기 두 가지 알바를 통해서 작은 일이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면서 돈을 벌거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키라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강아지와 잘 놀아주면서 부모님들이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키라의 방법은 뭐 고도의 전문성이거나 큰 자본이 아니라 관찰력과 실행력, 작은 수요를 포착하는 민감함에서 출발했는데 이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복잡한 것부터 시작하기보다 내 주변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불편함을 모으다 보니 세상을 보는 시각, 내가 돈을 버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혼자 하기보다 또 그룹이 있어 같이 견지하면 큰 도움이 되었고, 이렇게 성공 일기를 쓰면 내가 잘한 것을 알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공 일기도 좋지만 사실 또 감사 일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방법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고 거부 훈련을 함으로써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에는 항상 시간이 생긴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은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인데, 작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이웃한테 가서 직접 가서 제안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을 때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 즉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 3시에 그 집에 문만 두드려 보자라고 자신에게 약속하고 그 작은 행동을 쪼개서 실행하는 것인데, 일단 네라는 긍정적인 답을 담으면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벽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재포장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귀중한 마음가짐이고, 벽을 한 걸음 내디디는 작은 행동으로 시험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드린다면,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실 때, 나는 아직 몰라서 그렇지, 배우면 대로 전환하면 되고, 시간이 없어라는 하루 일과를 분석 후 작은 시간을 확보하자. 그리고 재능이 없어라는 부분은 남의 필요를 찾고 작게 시작하기, 그리고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성공 일기를 써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수할 것만 겁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완벽함보다는 시작을 선택하자라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1: 그래요. 자신

0: 긴장감이 큰 엔진이라고 또 느껴지는데, 그런데 키라가 돈을 점점 더 많이 벌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죠. 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버는 대로 다
1: 이게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장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돈을 막 쓰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더 신중하고 똑똑하게 50% 저축 통장은 미래를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쓰고 40% 꿈 저축 통장은 여행이라든가 노트북 등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사는데 쓰려고 했고 10% 용돈 통장은 현재 소비용으로서 현재의 행복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개발을 받아서 우리 어른들도 각자 처한 가정 환경에 따라 비례를 조절하면서 3개 혹은 4개 통장으로 나눠 관리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 관리하면 저축을 습관화할 수 있고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고 또 죄책감 없이 적절히 소비하며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책에서 언급한 것인데 재테크를 하면서 한개 중요한 개념인 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복리는 일찍 경험할수록 그 마법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리에 시간을 쓰면 행복이보다 더큰 위력을 과시하게 되는데 일찍이 이 복리를 안다면 나중에 투자하거나 재테크를 하면서 개념적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사실 정확한 돈 교육이라든가 금전 교육 그리고 财商 教育는 못 받고 그냥 부모의 돈 관리 방식이거나 돈 개념, 관념 그리고 사회라든가 친구, 동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만큼 돈 관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기에 더욱이 돈 관리라든가 재무 관리가 필요한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재무 지식이라든가 금융 지식을 배워서 자신이 재무를 꼭잘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또 자식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돼서 자식들도 재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수 있다고 봅니다.
2: 그렇죠. 그럼 려란 씨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나누어 쓰고 계십니까?
1: 이 책에서는 세계통장법을 사용했지만 저는 지금 4개 통장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2: 어떻게요?
1: 标准普尔家庭资产象限图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가정자산을 4개 통장으로서 나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기 소비용 현금 통장인데 주로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를 해결해주고 비례는 한10% 정도를 차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깡갈 통장으로서 뭐 이와이라든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정의 대량 지출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생명을 보장하는 통장이고 비례는 한20% 정도를 감안하면 되고 우리 세 번째 통장은 투자 통장으로서 가정자산이 약30% 정도를 점하게 되며 어떻게 보면 전생체이라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수익도 중요한데 투자이다 보니까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안전하게 보증증자하는 통장으로서 약 가정자산이 4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꼭 안전하고 수익이 온전해야 합니다. 이 통장의 돈으로는 주요하게 자녀 교육이라든가 나이 양도금 등 깡需를 해결해야기에 세 번째 투자 통장과는 다소 달리 꼭 안전하고 정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10%, 20%, 30%, 40%라고 말하는데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이 현재 나이와 재무 상황 그리고 우리 애들 교육 단계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통장은 한30% 정도, 보장 통장은 한20% 정도, 투자 통장은 한20% 정도, 그리고 네 번째 통장은 30% 정도 이렇게 배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달 지출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쉽지는 않지만 나만의 자산 배치 비율이 있기에 방향을 잃지 않고 맞추어서 실현하려고 하고 지금 애들 교육 단계가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한 5년 후부터는 보다 더 건강한 자산 배치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이제 려란 씨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만 바꾼 것이 아니라, 또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서요.
1: 저는 사실 경제계 국제무역 전업을 전공하다 보니 학교 때부터 경제라든가 금융 그리고 재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경험.

0: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하는 차원에서 던저축 그룹을 만들어서 자원가입으로 한 분들한테 뭐 금융 지식이라든가 뉴스 그리고 데이터 독서 등 내용을 나누고 있고 필요하면 그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서로 돈 얘기를 하느라면 서로 정보 교류도 되고 또 몰랐던 걸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힘이 되고 또 문제도 해결되면서 또 피드백도 좋은 피드백도 받아가지고서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융 경제 관련 영상도 편집하여 모멘트에 올리고 있고 이렇게 자그마한 일이라는 걸 관리하면서라도 이렇게 제가 아는 걸 나누고 싶고 이렇게 가끔씩은 또 방송에도 요청되니 너무 기분이 납니다.
1: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책 속의 내용이 너무 리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에 저렇게 좋은 이웃이 어디에 있고, 또 김선생 같은.
0: 철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불완전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경제 지침서로 서로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원칙과 습관들을 알아내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며 만약 현실에서 정말 안 통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하면 나만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한층 고민해서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거나 혹시 안 되면 포기하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상응한 계획을 작성할 수 만들어서 실현할 수 있고 또두 번째 수입 분배는 수입을 저축이라든가
1: 어떤 재테크 방식이 합당할까요?
0: 제 생각에는 알을 낳는 거위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재테크를 하면서 안전한 자산 구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원금을 확보하고 그 원금을 지키는 정황 하에서 꾸준히 이자를 만드는 저위험 저수익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알을 낳는 거위를 중국어로 훠샤단더 어라고 하는데 거위는 원금을 의미하고 알은 이자를 의미하며 재테크 초보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거위를 죽이지 않는 것, 즉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원금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재테크 상품이 있더라도 장수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빌려서 원금을 만드는 건또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빌린 돈으로 주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펀드를 하면 그 파동 그래프에 따라서 사람이 평정심을 잃기에 현명한 투자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원금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럼 거위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만약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가장 먼저 비상금 확보가 필요하고 꾸준히 거위를 키우는 안정적인 먹이가 필요합니다. 즉 정기저금이거나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시작하여 강제적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원금이라는 거위를 키워야 합니다. 책에서 보면 키라는 어린이에게 50%씩 저축한다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사실 매달 수입이 50%를 저축하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를 꼭꼭 저축하는 것이 강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금이 되죠. 이렇게 거위를 키우고 거위가 낳은 알을 생활비에 쓰거나 다시 거위 먹이로 사용하여 복리를 일으키면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라면 초보자일수록 높은 수익률만 찾아 뭐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에 모든 자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거위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원금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그 후에 점진적으로 위험 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2: 그래요. 이 책은 아이와 함께 읽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적에
0: 을 진행하게 만들고 너는 왜 돈을 벌고 싶나라는 질문으로 목적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돈보다 사람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은 필사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 즉, 더큰 맥락에서 보면 올바른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갖춘다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알렸습니다. 만약 돈을 쫓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돈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돈은 발이 네 개고 우리는 발이 두 개잖아요.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재무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진다면 돈은 자연히 우리한테로 따라오게 됩니다.
1: 자,
0: 나의 돈 흐름을 점검하기인데, 즉 최근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을 간단히 정리하고 3등분 해보는 것입니다.
2: 네.
0: 뭐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금의 돈 흐름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과 일치한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2: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의 작은 행동을 설계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재능이나 관심을 활용하여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나 아이디어

0: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시도할 수 있는지 작은 행동을 해 보는 것입니다.
1: 네.
0: 이렇게 하는 목적은 나는 뭔가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실천입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는 성공 일기를 시작하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 마인드를 만드는데 매우 좋은 훈련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도서만 한다면 이렇게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커다란 변화를 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그래요. 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자산관리사 최려란 씨와 함께 강아지 전전 이 책에 담긴 돈과 용기 그리고 성장에 관한 멋진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강아지 전전 이 책은 동화책이라는 겉모습을 띄었으나 수많은 어른들에게 자산을 관리하고 재테크를 하는 지침서로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2: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책은 한순간에 부자가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재정 습관을 바라보고 재테크가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 미래, 그리고 안정감과 맺는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 더욱 충실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김소라,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개혁개방 4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중국은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실행할 것이며 중국의 발전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어디까지 발전하든 영원히 패권을 노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반드시 시종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쇠를 벼리려면 쇠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계시를 줬습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건은 당에 있으며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직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회혁명을 영도하는 동시에 당의 위대한 자기혁명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당의 건전한 조직체를 침식하는 모든 바이러스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자기정화, 자기완성, 자기혁신, 자기향상을 부단히 실현하며 당의 정치적 지도력, 사상적 인도력, 대중적 조직력, 사회적 호소력을 부단히 증강해야만 당과 인민 대중 간의 혈연적 연계를 시종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신시대 당 건설의 총적 요구에 따라 정치 건설을 통수로 하고 당 건설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전당의 단합과 통일, 창조적 활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전당의 집권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 당을 더욱 굳건하고 강력하게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대 발전의 요구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깊은 우한의식으로 자신을 각성시키며 개혁혁신 정신으로 자신을 보강하고 완비해야 하며 위험과 도전에 맞서는 과정에서 단련되고 제고되며 당내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화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시하는 원칙과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원칙을 견지 해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 있고 자질 높은 간부 대우와 방대한 인재 대우를 힘써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패 척결은 영원히 진행 과정에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고수하며 표본 동치를 심화하고 일체 부패 분자를 단호히 척결해 간부의 청정, 정부의 청렴, 정치의 청명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개혁 개방을 위해 깨끗한 정치 생태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홉째, 반드시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세계관과 방법 론을 견지하고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관계를 올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혁개방 40년의 실천은 우리에게 중국은 대국이므로 근본적인 문제에서 파멸적인 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시를 줬습니다. 우리는 시종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것과 인민의 창발 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상호 결부시키고 도를 더듬으며 강을 건드는 방법과 하향식 설계를 상호 결부시키며 문제 지향과 목표 지향을 상호 통일시키고 시범적 선행과 전면적 추진을 상호 촉진 시키며 대담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격려하는 한편 어디까지나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원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개혁개방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전진 도상에서 우리는 전략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혁신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를 강화하고 거시적인 사유와 하향식 설계를 강화하며 문제 지향의 원칙을 견제하고 우리나라 발전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기층에서 과감하게 탐구하도록 격려하고 개혁 결책과 입법 결책의 상호 접촉을 견제해 개혁 결책의 과학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쇠덩이를 잡으면 흔적을 남기고 돌덩이를 밟으면 자국을 남기는 강인함과 못박기 정신으로 실속 있게 추진해 재반 중대 개혁 조치가 확실하게 관철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감히 세상을 앞서가는 정신으로 대담하게 시도하고 실천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온당하며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개혁과 발전과 안정을 통일시키고 방향과 길, 강도의 변함이 없이 신시대 개혁 개방을 더욱 안정적으로 더 멀리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시면.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철은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네,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느끼게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요, 인연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지거든요. 네,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잘 가꾸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을 첫 곡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그리움.

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냥 이런 어려움이 없이 용기를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네, 굳이 칭찬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지난 겨울에 지난 여름에, 지난 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희망이, 노력들이 잠시 숨어 있다고 믿으면요. 반드시 그 믿음들이 봄에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음악과 함께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성 가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멜로디.

네, 음악의 향기.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훌륭한 공중 작곡가 전통을 잇는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최초의 고전주의 음악가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로라우 마을에서 가난한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뚜렷한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1759년부터 1761년까지 모르친 백작의 궁정에서 일했지만 백작이 파산하면서 다른 음악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 왕자 파울 안톤 에스터하지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그 후 거의 평생 동안 에스터하지 조택에 머물면서 하루에 8시간씩 작곡에 매진했고 매주 열리는 오페라와 교향곡 공연 등 조택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악 활동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일과가 고되게 들리지만요, 그만큼 음악가로서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는 교향곡 104곡, 현악 사중주 68곡, 피아노 소나타 47곡, 오페라 26곡, 오라토리오 4곡 외에 중간에 소실된 수백 편의 곡을 썼습니다. 하이든은 교향곡의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교향곡은 다양한 템포의 악장 3개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악기와 4개 또는 5개의 관악 파트, 이탈리아 로코코 작곡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접 개발한 악기 팀파니로 진행이 됩니다. 하이든은 현악 사중주 구성을 현대화시킨 공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일 바이올린이 독주를 하는 대신 멜로디와 주요 테마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파트로 분산해서 서로 조화롭게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네, 인생의 후기에는 런던과 빈을 오가면서 지내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오랜 세월

왜 이런 말이 있죠?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리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찾아서 해야 할 일, 이렇게 일이 내 일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가는 길에.

0: 量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我喜欢看你认真的表情，在下午三点的自习室里，我喜欢看你。

把他的依靠当作回报，即使他无力向你乞讨，最后还是见你泪中带笑。你看不到

0: 现在是凌晨2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松。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